헵시바 찬양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죠.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어드립니다. 불꽃남자님, 저 어떡해요? 마스크를 턱에 걸어놓고는 계속 주머니를 뒤적뒤적 어디 갔지 마스크? 정신 차려! 아직 아침이야! 라고 그쵸. 연휴 후유증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차 키 들고 있는데, 아이고, 차 키를 두고 왔네. 어떡해. 예. 마스크. 그치.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화이팅입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내릴 역 잘 찾아가지고, 또 지나치시면 안 되고. 0131번으로, 훈디 작가님, 저의 지금 최애는 그냥 뭐, 휴대폰이에요. 가을의 경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담고 있는 중이라고 사진을 또 보내셨는데, 야, 여기 경주 어디예요? 어머, 이런 데가 있어. 여기 무슨 북유럽 같은데. 와, 양쪽에 플라타너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에는 여기가 연못 같아요.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위에는 이게 생이가래? 이런 건가? 예, 무슨 나뭇잎들이 막 또 위에 올려져 있고. 와, 장관이네. 그리고 한 사진은, 야, 여기 또 등대가 보이는 바닷가를 찍으셨습니다. 어머, 너무 느낌 있다.

지금 이 아침에 경주시면은 1박 2일 일정이신가요? 어제 주무셨고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아, 좋습니다. 2834번님도 제주도 여행 왔어요. 25주년 결기 기념으로다가 아이들 없이 다니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아, 여기도 뭐 환상적입니다, 제주도. 예. 야자나무도 보이고. 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은데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구루미님, 저는 글쎄 제 취향은 잘 모르겠고 그냥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방법은 주말에는 등산, 주중에는 뭐 집안 정리, 마음 비우기, 또뭐 물욕 비우기 등등등. 50대 중반을 지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많이 움직이시려는 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바지런하신 분들 계시죠? 예, 가만히 있는 거를 좀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하시다 보면은 내 취향, 내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을 또 만나실 거예요. 예. 섬마을 이권사님, 10월 3일 지난 토요일에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육은 많이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잔뜩 먹고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고 왔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거지. 체육대회는 핑계고 그 빌미로 이제 먹는 거죠. 야외에서. 도시락 싸고 뭐 준비해서 예, 그런 거 많이. 김밥도 야외에서 먹으면 아, 너무 맛있잖아요. 예, 확실히 더 맛있는 느낌. 야외에서 예, 목장 식구들과 잔뜩 먹었으면 그걸로 된 거죠, 뭐. 예, 체육대회는 거들 뿐. 이곡 생각나네. 구자옥 목사님의 전교인 트위스트.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였고요. 브라이언 김, 색소폰 데니정,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구자욱의 전교인 트위스트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올리브님도 와주셨고 깊어가는 가을 감미로운 날이네요. 아침이네요. 라고 사연 주셨고 우리 이수연님은 3일 연휴 바쁘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연차를 냈는데 정작 남편은 쉬지는 못하고 이곳저곳 가느라 지금 피곤할 텐데 출근하는 남편에게 예 마음을 전합니다. 남편 이따 저녁에 남편 좋아하는 부대찌개 준비할게.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남기셨고요. 예. 또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빠들이 휴일 때 또 같이 육아를 또 해야 하니까 예, 더 바쁩니다. 요럴 때 또 이제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예.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느르머리님은 어제 파주 심학산 밑에 있는 도토리 국수 먹으러 친구랑 둘이 다녀왔습니다. 야, 여기 사람 항상 많거든요. 몇 번을 갔었지만 매번 번호표를 뽑고 30분 이상 기다리며 먹었어요.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샬롬이라고 남기셨는데 여기는 진짜 줄이 많이 길죠. 예. 작년에 전진 아나운서랑 김용신 아나운서랑 같이 여기 가서 먹었는데 우리 재작년이었나? 그때도 역시 웨이팅을 좀 했었어요. 예. 용신 선배랑 제가 파주의 맛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우리 전진 아나운서에게 예, 심학산 그

도토리 국수 집 데려갔는데. 0815번으로 야구 티켓팅을 실패했다가 대기표에 성공해서 오 아이들과 3일 동안 인천에서 대구 다녀왔습니다. 두 경기 지긴 했으나 뜨겁고 열정적인 응원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공통사가 생겨서 좋아요. 라고. 아, 삼성 라이온스 팬이시구나. 예. 훈디는 두산이죠. 예. 우리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 남은 경기 화이팅하고 구자욱 선수도 잘 회복해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예. 야구 열기가 진짜 올해 가장 뜨겁죠. 역대 최다 관중 돌파 지금 하고 있고 1200만 명. 예. 굉장합니다. 삼성은 뭐 강팀이었고 전통의 강팀이고 8회에 또 그 육성 응원 엘도라도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오. 와, 굉장히 웅장하고 진짜 그때 삼성 팬들은 하나가 되잖아요. 뭐 경기에 지든 이기든 8회 그 육성 응원 하면은 아, 굉장합니다. 올해 뭐 성적 좋고 예, 아이들도 좋은 시간 가졌겠어요. 세 경기를 다 보셨구나. 첫날이 이겼으니까 뭐, 예, 그죠? 4031번님께서 조준모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청하셔서 이 곡 함께 나누고요. 김단비의 긍휼 이어드립니다.

요즘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듣는다고 답했다. 다른 교회 예배라도 가라는 내 권유에 아직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했다. 자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 개인 신앙에 대한 질문이 불편했을 것이다. 친구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것이 삶과 신앙에서 최우선 가치인지 묻고 싶었다. 나도 한때 존경하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아픈 경험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를 강조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삶이 불안해진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방식이다. 설교는 그 다음 문제다. 교회를 찾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자고 권했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다. 그의 삶이 흔들릴까 걱정된다. 괜한 기우가 아닐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다. 안수 집사로 섬기던 교회를 3년 전에 떠나 방황하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교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코네 함께 가자 들었고요. 앞서 연평안 조찬미의 교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사랑의 질서라는 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우선순위.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어떤 직접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거. 교회를 떠나 옮기고 싶은 마음이 몇 년째인데 옮기는 것도 또 다음 교회를 정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쪽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신 분 계시고, 제 얘기 같아서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목사님을 견디는 게 사랑의 실천일까요? 아, 참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진짜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건강하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를 만난다는 게 참 이게 당연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교회를 선택할 때는 거리도 뭐 고려를 해야 하고, 그렇죠? 너무 멀면 매주 혹은 자주 가기 힘드니까. 예. 교회 분위기랄지, 예, 이런 잘 고려해서 좋은 교회를, 꼭 건강한 교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도 이게 혼자 하면 지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9시 47분 33초 지나고 있어요.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3.1교회 POP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큰 벌꿀 길잡이 새. 이 새의 특징은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새가 먹는 거는 벌집의 밀랍인데요. 스스로 벌집을 열기 어려운 새는 벌집을 발견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울음소리로 벌집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새를 따라가서 꿀을 따고 벌집은 새를 위해서 남겨두죠. 그야말로 공생,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의 길을 알려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을 또 인도해주고 내가 가질 수도 있었던 걸 기꺼이 나누는 것. 큰 벌집 길잡이 새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네요. 서로 배려하며 공생하는 한 주가 되길 기대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공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푸네 앨범에서 함께 가자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끝나니까 또 연휴가 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로 여유도 있고 반면에 바쁘기도 하고 그런 한 주인 것 같아요. 뉴뉴 엄마님 오셨고요. 보리님은 지금 공원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그 커피 드시는데 저도 옆에 앉고 싶네요. 이거 같이 들을까요?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 앨범에서 들었고요. 날 이끄시네 아침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서미영님 어서 오세요. 은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고요. 남궁님도 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주의 사랑을 입어 부제가 있죠.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라는 부제를 가진 예라머시베곡 이어집니다.

주의 사랑을 입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임당, 사임당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이 곡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이어스 앨범에 있는 곡은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오늘 특별히 아끼는 권사님과의 데이트 있으시다고. 아, 예쁜 데이트 하시고요. 플라리스님은 다낭에 계세요. 비가 살짝 오면서 흐립니다. 요즘 뭐 외국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우리의 가을 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부럽네요. 좋은 여행길, 행복한 여행길, 안전한 여행길로 다녀오시고요. 섬김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삼남매 아빠께서 이번 주 쉬는 날이 많아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볍고 신나고 그런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감이 없어서 그런지 또 일이 없으니까 주머니도 좀 가벼워지고요. 이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문제인 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걸 자꾸 참게 되고 아끼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좀 아프달까? 미안하달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요. 아닙니다.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이런 걸 알아야 아빠의 고생, 수고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더 성숙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함도 알아야 하니까. 무엇보다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 예,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영미의 괜찮다다 괜찮다 신청하신 곡 좀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 사람이 부할 때가 있으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굴곡이 있는 게 인생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쉬고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에스프레소님도 오셨는데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인용해 주신 시편 말씀 듣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He is eyes on the sparrow. 시편 84편 3절과 4절인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He is eyes on the sparrow를 오늘은 빅마마가 부릅니다.

빅마마 히자 이즈 온 더 스페로우 이어서 송정미의 목소리로 You Needed Me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께서 산책을 신청하셨는데 가을 하늘에 이 파란 하늘 있죠. 그리고 흰 구름 너무 예쁩니다. 걷기에 딱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도현이 불렀고요. 배진이의 산책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생각 그 마음이 막 번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자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날씨에 의한 마음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런 날은 왠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좀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오늘을 누리십시오. 은하수 구수록님. 주아랑님도 찬양도 좋고 근무 중에 듣고 계시군요. 어르신과 햇살 가득 샤워합니다. 옆집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아, 주약돌 사랑님은 마늘밭에 계시네요. 예, 은혜로운 시간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1부 끝곡은 위러브 앨범에 있는 오직 주의 은혜만.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CBS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죠. 그분은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데니 고키, 또 에반 크래프트가 함께 부른 Be Alright. 표고님의 신청곡으로 2부 첫 곡 열었습니다. 해바라기 거북이님께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딸기바구니님께서 메리 맥도날드의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청하셨어요. 예, 이 곡을 우리 가수 유턴이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고요. 리빈님께서 바닷길 신청하신 곡까지 이어갑니다.

저는 곧 전도하러 나갑니다. 조금 듣다가 갈게요. 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주안의 별빛 은정님도 오셨어요. 보험회사에 다니게 됐어요. 교육 두 달 받고 일요일부터 정식 출근했는데 잘 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주안의 별빛 은정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말의 지혜와 또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길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내가 가야 할 길 주께서 더 잘 아시니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천관웅의 목소리로 이 바람, 이 기도 함께 드리면서 내 길 더 잘 아시니 들려드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유효림이 불렀고요. 내 길도 잘 아시니 천관웅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사랑님께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를 김종찬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네요. 이어지는 곡으로 들을까요?

김종찬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였습니다. 의선이 님께서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1년 전부터 저를 따라서 교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속상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의선이 님, 기도가 답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 만나주시리라 믿거든요. 일단 발걸음을 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시기에 발걸음을 움직이신 거라 믿고요. 의순이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가장 맞는 때,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아! 라고 남편분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거군요 라고 고백할 날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어요. 김정석, 김구슬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노아 티네이저 앨범에서 나로부터 시작들이 이 곡은 구름마음님의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들려드렸는데요. 화창한 날 초등학교 운동회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함성 지르는 것이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요. 공부와 게임에 사로잡힌 우리 세대들이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게임에 뭐 또 AI에 막 이런 기계와 컴퓨터 관련된 얘기들만 주변에서 막 맴도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성경책과 말씀과 또 찬양을 대신 놓기를 바라면서 LFP님이 산이 정원이라는 곳에 가셨대요. 해남에 있는데 바다를 메운 간척지 위에서 이 나무와 야생화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넓은 잔디도 있대요. 그래서 공연, 결혼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와, LFP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가을에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연휴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지? 라고 고민이 되시면 여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산이정원입니다. 해남이라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갈 수 있어. 예,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까요? 애인이 김미라님. 인천 온누리 감리교회 섬기시는데 이번 주일, 그러니까 11일부터 8주간 뉴 라이프 새로운 삶 섬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게스트 성도님들을 50여 분 모시게 되는데 우리 애인이 김미라님이 헬퍼로 리더를 도우면서 함께한대요. 8주간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연님, 허리 통증이 있으십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는데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리 통증 나을 수 있도록, 예, 나아서 주님 섬기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할 때 허리 통증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아름다운 예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의 제레미아 랭킨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평소 찬송시를 많이 써 찬송가 작가로 인정받고 있던 랭킨 목사는 자신의 고별 예배를 위한 찬송을 찾다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찬송시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고별 설교를 준비하기로 하고 설교에 합당한 제목을 사전을 뒤적이며 찾았습니다. 그때 랭킨 목사는 사전에 표기된 고별 인사들 가운데 아듀라는 말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인사로 흔하게 아는 굿바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마디의 인사말을 앞에 둔 랭킨 목사에게 설교 내용보다 찬송시가 먼저 영감으로 떠올랐고 그는 순식간에 작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말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찬송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랭킨 목사는 이 찬송시를 당시 뉴저지주 카펜턴스빌 음악교사였던 윌리엄 골드 토머에게 보냈습니다. 토머는 즉시 아름다운 선율을 붙였고 이 찬송은 랭킨 목사 고별 예배 때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불렸습니다. 이후 이 찬송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전 세계 교회에서 고별 찬송으로 애창되고 있습니다. 고별 찬송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요, 회크닉이 인기라고 합니다. 어? 회크닉이 뭐지? 하실 텐데요. 이게요, 네, 회크닉은 수산시장에서요, 또 한강 가깝잖아요. 그죠?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시장에서 생선회를 포장해서 한강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는 건데요. 거창한 뭐 도시락 같은 건 없어도 됩니다. 그저 한강 라면 한 그릇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 한 접시 그냥 펼쳐놓고 둘러앉으면 그게 바로 한강 회크닉이 되는 거죠. 어쩌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여행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잠깐의 여유 속에서 하루를 새롭게 느끼는 일. 그 작은 기쁨이 지친 마음을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작은 즐거움 하나 찾아보면 어떨까요?

평범한 점심 한 끼도 감사로 나누면 충분히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눈높이를 좀 낮추면 더 많이 보일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네, 낮은 곳으로 양해종. 네, 연평한 작사 작곡의 양해종. 네, 들어와 들어와. 예, 작은 것에 만족하면 참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예, 근데 너무 뭐 럭셔리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감사도 적어지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 그 거기서 좀 깔고 먹자. 근데 생각보다 좋아. 요즘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세상으로 말하면 부자시죠. 부자예요. 왜냐면 막 그 대치동에 건물이 두 개나 있으시고 막 그것만 있는 게 아니 막. 그런데 요즘 제가 사드리는 밥을 이것도 너무 맛있어. 예, 지난 주일이죠. 네, 주일날 저녁 때 미국에서 온 동생들과 함께 이제 근데 식당이 만만치 않아서 제일 뷔페 중에 제일 싼 데가 있어 진짜. 예, 거기 갔더니

어이 맛있네.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뷔페가 3만 원도 안 하니까 진짜 싼 거죠. 뷔페 중에. 예. 낮에는 뭐 18,000원이니까 국밥 한 그릇보다 조금 더 비싼 게 뷔페 뭐 이런 거니까요. 누구와 먹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려면 우선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담기로 하고 두 번째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소탈하게 살아가는 것. 네. 참 좋습니다. 축복에서 물린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화요일이라고. 그죠? 낮에 오늘이요. 어제보다 훨씬 네, 최저 온도도 낮고 그렇더라고요. 강원도가 오늘 최저 온도가 2도인가 4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일기예보 보고요. 면단이 보스님 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순복음 현칠님 우리 사랑 영원히 사랑합니다. 와, 저도요. I love you. 이쁜 청님은 시드니에서 오셨어요. 봄이 한창입니다 하셔서. 그러네요. 그렇죠. 겨울이요. 계절이 꼭 반대거든요. 시드니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아, 참 좋은 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 조카도 호주 갔는데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제니 할머님이 와우 안양천 걷고 있네요. 벼도 있고 코스모스 한들한들 너무 좋아요. 점심 만나기 뭘 먹을까 고민하고 동작구 향해 날듯이 가려고. 동작구. 근데 안양천에서도 이렇게 벼도 보이나 보죠? 논이 있나 보다. 또 쭉 기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일상 이렇게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일 잘 쉬셨죠?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연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피아워십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어서 들어와 인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름다운 님이요. 저는 오늘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요. 보니까 교육을 하시는 거네요. 입사 두 달 차인데. 그러네요. 되게 빨리 교육을 맡으신, 교육을 좀 받는 줄 알았더니 마치 운동선수가 갑자기 학교 선생님으로 전직하자마자 10년 차 선생님을 대상으로 강의법을 교육하는 셈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어떤 교육 사업 그쪽에 계신가 보다. 너무 긴장돼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긴장되시겠는데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엄청 긴장되셨을 거라는 얘기 듣고 위로는 되는데 그래도 떨려요 하시면서 안정이 필요할 때마다 듣는 찬양 샬롬. 아, 일부 안에 보내드리면 되겠죠.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씨, 어제 전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서양남도 심고 사장님 조화 작품 도와드리고. 아유, 어제도 열심히 일하셨군요. 지난번 녹음 때 온 사연을 제가 보다가 이건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께 최인영 목사님 찬양 집회로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며 초청은 돈이 필요하다고 교회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아셨네요. 봄쯤 기회가 되어 알바에서 50만 원 드리면서 추후 찬양 집회 때 필요하심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대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참 대단하세요. 제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비공개인데 이게 비공개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가지고 딩이님, 네, 딩이님, 네, 복딩이님. 뭐 성함은 아니니까. 네,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교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요, 만 원 이상만 예, 주시면 갑니다. 제가. 차비가 10만 원이 들든 20만 원이 들든 상관이 없고요. 다만 올해는 이제 주일이 끝났어요. 사이즈가 작은 교회는 주일 11시에 배 가야만 되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0명이 넘고 뭐 100명, 150명 되는데 모시기 좀 애매. 그런 분들도 여러분 50명 넘고 이러면 그냥 조이 포 유 콘서트로 이렇게 하셔도 되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0명, 50명은 좀 그런가요? 어떻든 뭐 몇십 명 모이고 1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사례 없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조이 포 유 콘서트로 가면 CBS에서 차비 사례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뭐 그냥 그래야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교인들이 정해서 1년을 보낼지 2년을 보낼지 그건 교회 예산이 아니니까 부담 없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의 사이즈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례는 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과 상의해서 조이포유 콘서트도 많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조이포유 콘서트가 아니어도 제 집회는 그런 기준으로 가니까

자, 현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원두 패밀리였죠. 사철의 봄바람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세계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유군요. 우리 카톡 알리기 해봅시다. 자, 오늘 카톡 알리기 어떻게 하냐고요. 제 사진 레인보우 보고 계시나요? 거기 보면 약간 느끼한 사진에 제가 눈 감고 하늘을 쳐다보는 건지 주님을 쳐다보는 건지 배가 고파 식사 준비 아무튼 그 표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노란색을 누르면 네 노란색을 누르면 바로 카톡방으로 가게 돼 있고요. 사람 이름이나 네 단체 채택방으로 바로 자기가 쓰면 가게 돼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가셔서 보내주시고 그것만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다가 방송을 설명해야 이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뭐지라고 궁금증이 들다가 아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이포유 방송을 소개해 주신 글까지 딱 보내시면 그게 한 화면에 딱 뜹니다. 그걸 양쪽 귀를 눌러서 캡처해서 사진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문자 메시지. 거기에 받는 사람의 최인혁, 뭐 단장님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샵 7997 쓰시면 돼요. CBS도 안 되고 샵 7997 번호 예, 쓰시고 그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메가커피 쏩니다. 지금부터 자 시작해 주세요.

육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맛보는 주님과 만난 시간. 자, 오늘은요, 네, 바로 매콤하고 그냥 고급진 요리, 고급진. 게다가 향까지 아주 그냥, 아유, 일품이에요, 일품. 요리, 건강이 그냥 확 오네, 더덕구이입니다. 예, 오래된 더덕은요, 인삼 안 부럽다고 하죠. 네, 깊은 산에서 막 발이 그냥 풋밭에 들어가서 그냥 막 뽑아온 더덕에서 난 그 향은 그냥 흙냄새와 산삼과 더덕과 이게 같이 산삼 썩은 물이 흘러가면서 이 정말 좋다. 어우, 이 더덕 껍질을요 칼로 살살 긁어내시고요. 이때 너무 박박 긁으면 더덕 확 작아집니다. 잘 긁으세요. 그 다음에 더덕에 하얀 속살이 드러나면 거기다가 빨간 양념을 꼼꼼히, 예? 단, 짠, 매운 요걸 잘 섞어가지고 발라주세요. 그렇죠? 꼼꼼히 잘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쇠 올려놨죠. 오케이. 예, 달궈진 석쇠에 앞뒤 타지 않게 구워내면 그 맛은요 한우 원뿔 투뿔 절대 안 부럽죠. 예, 뒤집어. 고추. 뜨겁네, 이거.

와, 이 식감과 이 야, 냄새가 그냥 확 올라오네요. 하나 더 줘. 큰 거.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느 날 일본의 한 남자가 땀을 흘리며 자전거를 끌고 고개를 넘어 집으로 오는 자기 부인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힘 안 들이고 자전거로 고개를 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자전거에 작은 모터를 달아주면 고개를 힘 안 들이고 쉽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모터를 단 자전거를 설계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 끝에 마침내 작은 모터를 단 자전거를 개발해냈습니다. 그 후 그것을 상품화시켜 출시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본의 혼다 오토바이입니다. 그 오토바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게 되어서 오늘의 거대한 기업 혼다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네, 희주일의 사랑, 네, 사랑. 오늘 이 곡 어때? 이 곡 어때가 아니죠. 네네.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이제 이해하시죠? 제 상태를. 네. 이번 주 주일에 교회에서 116주년 감사 예배 있는 날입니다. 이부 청년부가 부를 찬양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합창하기로 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합창곡으로는 있는데 저희가 합창곡을 보내드리진 않아가지고, 예, 한번 찾아볼게요. 합창곡이 아닌 게 있는지. 푸른동사님, 저 꿀꿀이라서 배고픈 거 못 참아요 하시면서 방금 단골 미용실에서 청국장이나 배추김치. 미용실에서, 아, 진짜 동네 미용실 같은 느낌인가 보다. 너무 좋죠. 막 같이 시켜 먹고. 파마 말고 이제 그 딱 그룹부 말하는 거인가요? 그룹부라 그러나? 아무튼 말고 이제 분홍색 막 파란색 머리에 가득하고 시켜 먹는 거죠. 파마 잘 나올 때까지. 네. 김명수님 찬양성가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며 함께 합니다. 아이, 수고하셨어요. 개미미나님도 오셨고. 토마토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 네. 제 마음에 안 담고, 예, 감사로, 예, 인사하겠습니다. 리비님은 이곳에 8,000원 받으시는 한식 뷔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없는 거 없답니다. 예전에 기사식당 하시던 분이라. 그게 기사식당 같은 개념이죠. 약간 그런 뷔페는 이제 맛있는 데 많아요. 서귀포 가면 최고의 진짜 그냥 기사식당 뷔페 많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아,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아우, 침이 넘어와. 침이 넘어오는 건 둘째치고 있는데 카톡 할 리가 지금 한 명밖에 안 들어와서 제가 침이 다시 들어가네요. 들어가. 아이, 카톡 할 리 여러분 곧장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할 테니 말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님이 치읓치읓 투게에서 얼마나 바쁜 중에도 이렇게 출첵을 하십니까. 바람을 따라서 님도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병원 검진 받고 피 뽑고 혼자 감자탕 뼈 뜯고 있는 봄보로봄님 뼈 뜯고 있는 약간 무서우시네요. 매일매일 어노인팅입니다.

네,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그리고 라이트온 워십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마침 있었네요. 딸기라떼님, 그러니까 다들 그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합창곡 안 나오나요? 얼마나 영감 있고 아름다운 차이만인데 아쉬워. 많죠. 저도 합창곡 쓰고 싶. 저는요 아직도 내 마음에 합창곡을 성가대곡을 책을 하나 작곡을 해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있는데 이런 거죠. 유치부의 예배 때 네, 그 총회장님이 설교하러 오진 않잖아요. 유치부 얘기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마다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래서 앞에 시간에 그 뭐죠? 당신을 향한 노래는 당향로는 외국 찬양도 좀 영어 외국 가수가 부른 찬양도 섞여 나가잖아요. 저희 시간엔 외국 찬양 안 나가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 저희 시간에는 외국 가수가 부른 찬양은 안 나가고요.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시간에 합창은 그래서 합창을 듣고 싶으면 전진 아나운서가 하시는 그 시간에 신청하시면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가 뭐 무언의 프로그램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약속을 한 거죠. 네. 자,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뒷시간에 그냥 노래만 쭉 나가 찬양만

나가지 않고 박요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네, 새롭게 서서 MC로 패널로 같이 오랫동안 활동하고 또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요. 프렌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참 훌륭한 네, 참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기대라는 노래를 부른 팀 아시죠? 네. 워킹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축복의 사람 네 김만희 형제와 둘이 듀엣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가 너무너무 잘 해내고 있습니다. 늘 변치 않고요. 겸손하고 참 귀한 네 후배인데 또 이렇게 제 뒷시간에 같이 이어져서 이제 뭐 체인지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제 또 지나가야겠죠. 여러분 자 12월에 예, 굉장히 좋은 예, 그래서 개편에 이렇게 찬양사역자가 DJ로 오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또 제가 참 그냥 개인적인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가 오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남편이 요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끝까지 교회마다 이런 임직이나 이런 거 두면 참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한 달 일동님의 남편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도연의 샬롬이 1부 끝곡이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주도 보고 점도 치러 가고 교회 다니다가 또 불안하면 영한 집에 간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권사, 집사, 장로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는 믿으라고 믿는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지 않게 하시고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냥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경대로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으니 성령이 우리 삶에 민감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들어온 생각을 내치지 않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탄이 주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내쫓고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마다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는 걸 알게 하셔서 주의 포일을 듣는 모든 식구들은 날마다 예수를 더욱더 닮아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점보러 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

찾는 모든 자들이 팀 러브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알리기 하는데 이렇게 진짜 미워. 진짜 두 명밖에 안 들어왔어. 진짜 미워. 예. 어서 달려오세요. 하는 방법,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서, 노란색 들어가서 개인이나 여러 사람 있는 카톡방에 들어가서 보내주시고, 그 밑에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이 어떻게 좋은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귀를 눌러서 이제 나는 왜 그냥 외운 것도 아니고 막 떠올라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문자 메시지 안에 가서 제 이름 말고 CBS 말고 샵 7997 써가지고 받는 사람 이름에, 그 다음에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메가 커피 아이스든 따뜻한 거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달려와 주세요. 어서 달려와 주세요. 출첵도 해주시고요. 식사 다 하셨잖아요. 김명수님 찬양성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조유사님이 소소한 행복 뭐 있나요? 집에 있을 때 조이포에 크게 틀어놓고 찬양 듣고 이 시간에도 사평로 들으면서 게시판 글도 쓰고 식구들 소소한 이야기 보면서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단장이 응원하고 아, 조유사님 진짜 알러뷰입니다. 알러뷰. 너무 힘이 됩니다. 아니 면단이 보스님이 오늘 새벽 차를 기둥에 빡치기를 해서 아이고 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 나왔대. 차값이 100만 원인데 어떡해요. 예. 뭐 보험이 되니까 우선 뭐 잘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제가 잘못 읽은 거 웃으면서 오늘도 새벽에 사우나 갔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사우디아라비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아파트 건설 현장까지 이어져가지고 멀리 가시나 아유 참 애쓰십니다. 마곡역 트레더스몰에 있는 전주 돌솥 계란찜 먹고 사무실 가신다고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들. 네 여러분의 일상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최토다님 요즘 열심히 오시고 있고 박하사탕님 오셨어. 반갑습니다. 루디아 71번님도 감세님도 다 소개 못해드린 거 너무 죄송한 거 아시죠? 네. 하나만 더 봅시다. 은재아멘맘님이 오후에 일하는 학교 출근하고 사평로도 출근합니다. 내일은 우리 작은 아이랑 학교에서 곡성으로 기차 여행 간다고. 같이 가세요? 오 너무 좋다. 주일은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냥 권사님들 핸드폰에 다 깔아드려야겠어요 하시면서 이 약속 해줘.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 진짜 카톡 알리기 이렇게 진짜 바자회 때 네. 해주신다니까 힘이 확 나네요. 네.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워십의 아름다우신 그리고 전원주의 소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와 카톡 알리기도 해주세요.

네, 저도 똑같네요. 네. 천국에서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특별히 뭐 대답할 건 없지만 노력하죠. 네, 많이 안 누리려고 노력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더 나누고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예수님처럼 생각하죠, 진짜. 예.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행동을 계속 오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된 관계 중에도.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많고 높고 이런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능성과 퍼센트를 따지면 그런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죠? 어, 맞으면 만다고 좀 글을 쓰세요.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이런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덜 갖고 덜 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잘 섬기고 그분들을 높여드리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 말이 성경적이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다른 근거를 얘기했어요. 루디아 71번님 참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하신다는 말이 참 좋네요. 주아랑님 오늘은 선시구출 흠이 아니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가을 노래 치유의 노래가 있나요? 한번 볼게요. 수연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아직 통증도 있고 일상이 불편하지만 회복시켜주시고 써주실 걸 믿습니다 하셨는데 아멘. 아유 얼마나 허리 아프면 진짜 힘든데 제가 오늘도 김치 30kg를 아무 생각 없이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좀. 예. 아, 30kg구나. 네. 설거지 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단장님 언제나 힘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평로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만 더 볼게요. 방송 끝나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갑니다. 베토벤님 갱신기간 시력 때문에 인터넷 신청이 거절됐다고. 그러네요.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시죠. 아이고. 그래도 꼭 될 겁니다. 네. 자, 예수 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예, 유효림 나주의 믿음 갖고 주님 가신 길. 우리 어릴 때 정말 쥐코도 하나 잡고 주님 가신 길 이거 항상 이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나주의 믿음 갖고. 그리고 여러분은 카톡 알리기 좀 해주세요. 징징거리죠. 어쩔 수 없지 뭐. 많이 해주세요.

이거 같대?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주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같자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또

그 안에서 꿋꿋이 내 삶을 걸어간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뭐 말해봐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비교하고 막 그렇게 해도 딱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결국은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과 그냥 동일한 것 같아요.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우리는 예수 안에 돌덩이가 되자는 의미로. 아, 그 드라마도 생각나네요. 국가스텐, 네, 하현우죠. 노래 정말 고음의 절정의, 예, 하현우. 이 곡 어때? 오늘은 돌덩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돌덩이 됩시다.

난돌덩이 참 좋다. 예.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예. 2073번님은요. 저는 타일 기능공인데요. 이번 추석 때 시골 부모님 댁 화장실 타일 시공해드렸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온의 대리님이요. 세상에. 직접. 야, 이게 뭔가 다르다. 그죠? 직접 해드렸다는데 특별한. 누군가 사람 시켜서 돈 주고 한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즐거움이 있었, 행복이 있었겠네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마이올림도 반갑습니다. 딸 생일이래요. 오늘 집 떠나 혼자 공부하는 착한 딸 세린이 완전 생일 축하합니다. 단장

만날 때가 중딩이었는데 지금 대학. 세상에, 세상에. 완전 축하합니다, 진짜. 오늘 끝곡으로 야곱의 축복 정해놓겠습니다. 예, 야곱의 축복. 에베네셀님,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몸이 아프고 물질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찬양 중에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사평도 함께합니다. 참 좋네요, 에베네셀님.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루디아 71번님도 너무 반갑고 감사했어요, 진짜. 블리스님이 말씀 옳습니다. 시장 가는 길에 주한해선님 오셨고. 맞아. 이수영 씨 있죠. 가수 이수영 씨, 우리, 음악의 FM인가요? 음악의 FM 12시부터 진행하는, 계속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늘 만나죠. 오랫동안 만나는데, 아들이 백혈병이래요. 주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님, 여러분, 꼭 기도 같이 해 주세요. 주님 만지시길. 주님 도와주시길. 아픈 우리 식구들의 몸도, 허리도, 다리도, 모든 마음의 병도 치유해.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정말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주일입니다.

네, 저의 목소리 좀 아기들과 싸울지라까지 은총님이 라인 댄스에 커트하러 가셨다고 해서 머리 이쁘게 하시라고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이 노래 어때? 이 곡 어때? 너무 좋으시다고 졸졸 시냇물리며 예, 신학에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세상에 좋은 것들로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신다는 뜻이어서 이 곡 좋아 좋다고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네, 돌 같은 단단한 믿음 진짜. 예, 아메리카노님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님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옳게 되시는 권집사님이 암투병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0142번님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카톡 알리기 우리 예, 2100-3884-1700-4748 네 분. 네. 좀 아쉬운 거 아시죠? 제 마음이. 예. 그래도 뭐 오늘 다음 주 여러분의 예, 40명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솔량님이 아, 한글날이 다가온다고 시인이시라 또 네, 그 마음이 있죠. 세계의 위상 우리의 한글 그날이 다가오네요. 그 한글 바르게 써야겠죠. 겠어요. 꽃을 꺾으면 꽃은 시들고 나무를 꺾으면 나무는 죽고 우리의 한글을 꺾으면 우리의 위상이 죽는답니다. 한 글자 한 문장 바르게 쓰는 습관 가져보자고요. 글자는 문자는 나의 얼굴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필사 전시 한 번 더 여러분 끝나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제 느낌엔 꼭꼭 예, 손잡고 진짜 예, 한글날도 다가온 10월 달에 꼭 한번 다녀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며 예, 대학원생이 된 야, 선생님이 이제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이 끝곡입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0: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0: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정현주 에세이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첫 소절만 들어도 마음이 환해지는 곡들이 있죠. 저는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가 그런데요. 이 찬송의 뿌리가 800년 전에 쓰인 노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지은 태양의 노래라는 시가 그 뿌리입니다. 해를 형제라 부르고 달과 별을 자매라 부르면서 바람과 물과 불과 땅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노래한 시입니다. 100여 년 전 영국 성공회의 윌리엄 드래퍼 신부가 이 시를 영어 찬송으로 옮겼고요. 그 찬송이 바다를 건너와 지금 우리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지난 10월 4일이 성 프란체스코를 기념하는 날이었는데요. 올해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8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800년 전 한 사람이 부른 찬양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 부르고 있는 셈이죠. 시편 148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층 높아진 10월에 코발트 블루빛 하늘 아래 그 찬양 전해드립니다. 조혜영 편곡의 찬송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세문안교회 세운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테린 하브리츠의 바이올린 연주로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가사로 만든 세바스찬 템플의 곡 평화의 기도, 수원시립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조혜영 편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세문안교회 세운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All Creatures of Our Garden King, 테린 헤브리지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더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김선주님, 감셋3cm님, 태연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민민하하님, 푸른동사님, 블루딱따구리님, 이은주님, 심구님 오셨고요. 아스농부님, 안젤라님, 파리가제트님, 보리님, 진아님, 이터널님, 이만식님, 삼일절님도 오셨습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미님이 진디님, 전주찬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첵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저도 오늘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아, 들어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회사 근처 산책하면서 커피 한 잔 들고 다녀왔습니다. 표구님이 월요일부터 한 시간도 함께한다 하니 기쁘네요 하셨고, 싱숭생숭한 로질님도 진디 미리 축하해요. 12일부터 한 시간 더 늘게 돼서요. 기분과 마음이 가을이라 허하지만 한 시간 잘 듣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늘 한 시간 너무 짧아요. 연장해 주세요 하셔서 덕분에 이렇게 12일 가을 개편부터 두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어요. 하종님이 연휴 잘 쉬셨나요? 진하나님 하셨는데 전 잘 쉬고 왔고요. 뭐 교회 행사로 사흘 연장, 예, 교회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을에 또 어디 놀러 가기 좋은 날씨였는데 다들 휴가 때, 휴일에, 연휴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좋은 곳 가셨으면요,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자랑 많이 해주세요. 아타카님은 가을의 속삭임을 벗삼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종이책의 촉감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설렘과 함께

함께 종이 냄새가 마음을 뭉클하게 당겨줍니다. 책 제목 궁금하신가요?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입니다. 하셨는데 진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네 가지 사랑 아직 못 봤는데 아타카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지하 1층이 서점이거든요. 당장 달려가고 싶네요. 아타카님은 정말 감성이 듬뿍 담긴 이런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작가로 고용하고 싶어요. 네. 어여쁜 자연님은 권사님 댁에 준비해간 볶음밥을 나누어서 함께 먹으며 강아지 봄이와 가을을 느끼며 피크닉했어요. 오이 누각도 주셔서 금요일 속회 예배 때 먹는다고 강아지 봄이와 교회에 갖다 놓고 왔네요. 오늘 진짜 피크닉 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어여쁜 자연님, 제대로 즐기셨네요. 네. 준이비님도 가을 날씨가 시원하니 참 좋아요. 엄마 목욕해드리고 땀나서 선풍기 쐬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신영규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황동현님, 금강초록님, 고윤희님도 오셨네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맷 레드먼의 1000 Reasons. 송축해 내 영혼 들으시고요. 이어서 미국의 크리스천 음악가 크리스 탐린이 2004년 앨범 어라이빙에 담은 곡 인디스크라이버블 준비했어요. 가사 소개해드리죠.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은 당신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가을의 빛깔에서 봄의 향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독특한 노래로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시편 147편과 욥기 38장을 배경으로 우주의 광대함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고백하는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흑인 영가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를 영국의 음악가 렌 토마스가 합창곡으로 편곡한 온 세상 주님이 다스리네.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맷 레드먼의 10,000 Reasons 그리고 크리스탑 닌의 Indescribable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온 세상 주님이 다스리네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온 우주가 찬양을 선포하는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시편 148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만유의 주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었고요. 이형구 곡 시편 148편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오화평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최토담님, 리빈님, 보혜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여사님이 날씨가 요래 좋은데 오늘은 산책도 나가기 싫어서 집에서 실내 자전거, 훌라후프, 밴드 운동으로 퉁치고 전신님 앞에 착 붙어 있어요 하셨는데 집에서 그래도 홈트를 꽤 많이 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세 가지나 하셨으니까요. 태연님은 제가 읽은 책에서 우리나라는 월요병이 있을 정도로 하루가 힘들지만 덴마크에서 여가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가는 여가를 즐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독서, 기도, 여행 뭐든요. 저도 여가 전문 교수님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 여가, 쉼 이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노는 거랑 쉬는 거를 구분하라고 하더라고요. 쉴 땐 진짜 완전 오프하고 그냥 몸을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여가, 그 노는 시간, 뭐 활동, 나의 뭐 취미 이런 걸 찾는 그런 시간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도 또 사흘만 일하면 금요일부터 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가를 보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여행 아니면 뭐 분위기 좋은 자연 뷰가 보이는 카페 이런 곳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신혜숙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저녁 기온차가 나네요. 새벽에 추워서 어제 침구 바꿔서 매트 온도 올려자니 개운했네요. 저는 집에 있는 에어컨 안 켠 지 한 3주 된 것 같아요. 에어컨 코드를 아예 뽑아버렸거든요. 근데 또 전기장판. 예, 계절이 돌아오고 있군요. 아직 이불은 여름 이불인데 곧 두꺼운 이불로 또 바꿔야겠죠? 폭닥한 기모 수면바지도 꺼내야 되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270번님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지난 주말에는 지인이 농사지은 밭에 가서 오전 내내 고구마 캐고 왔어요. 지금도 허리가 아프네요. 농부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도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진짜 사진도 가끔 보내주시는데 막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밭을 읽어가는 모습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6270번이 보내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을 날 자녀라 하시네와 이어서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의 합창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빛 대신 주, 더 킹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를 지을 무렵 아시시의 성 프란치

프란체스코는 눈병이 심해서 햇빛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작은 오두막에서 빛을 피해 어둠 속에 누워 지내던 날들 가운데 그는 형제 해님을 노래했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깊이 보게 된 걸까요? 날마다 떠오르는 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아파 보고 나서야 걷는 길이 고맙고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때가 있고요.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가을 오후의 햇살을 오늘은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 빛 속에도 하나님의 인사가 담겨 있을지 모르니까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주님만이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올포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왜 아주 그 얄궂게 누구를 좀 못살게 굴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1: 있어요.
0: 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빌런.
1: 아, 빌런.
0: 성경 속에도 빌런들이 있어요.
1: 굉장히 많죠.
0: 누가 최고의 악당으로 떠오르세요?
2: 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빌런이 네 머리카락이 가진 힘을 알아내고야 말 테야 하고 삼손을 파멸로 이끈 들릴라.
0: 맞아요.
2: 이거는 완전 그냥 뭐 사랑을 볼모로 한 스파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렇죠. 뭘 씨라고? 아, 바이세벨이 뭘로 보고? 네. 제가 나봇의 포도원편에서 이렇게 독하게 연기를 할 만큼 이 성경 속의 최악의 빌런 커플은 아합과 이세벨 이만한 악당 없을 것 같은데요.
2: 네. 진짜 악당 같았어요.
3: 역시!
2: 다시 한번 내 머리카락이 가진 힘을 안 되고야 말이야.
3: 멋있어!
4: 아, 그러면 저도 이 탕자편에서 제가 연기했었던 그 작은 아들의 작은 아들을 제가 했죠.
0: 네.
4: 그 작은 아들의 형.
0: 네.
4: 왜냐하면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쟤만 쟤를 위해서 소를 잡아주냐. 불평불만 막 뒷싸우고 동생 뒷싸우고 그쵸. 막 그랬던 존재. 그런 존재가 저희 곁에도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아, 많이 있죠.
0: 네.
1: 많이 있죠. 오피스 빌런.
0: 그렇죠.
1: 또 미식가 빌런. 그 주변에 빌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예수님 빼고는 우리 모두에게 다 빌런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들, 이 빌런은 구제불능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5: 글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빌런일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빌런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샘플입니다.
0: 아, 진짜 안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5: 너무 선하게 다 있어요.
0: 네.
6: 그 빌런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빌런 역할로 딱 맞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0: 아,
6: 그죠. 네. 어떻게 살다 보니 뭐 이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빌런, 악의 역할을 스스로 자청할 수 있을까, 혹은 한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네. 행동을 해도 또 선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떤 각도로는 악한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네. 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참 이제 괴롭죠. 그래서 언제나 좀 그 빌런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렇게 각성을 하고 생활하기를 바라는데
0: 네.
7: 그것이 잘 되질 않아서 늘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0: 네. 네. 네.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네. 최악의 빌런들, 그들은 누구이고 우리와는 또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이한영 목사님부터 설교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8: 예, 제가 그 영안 사전에서 빌런을 찾아보니까 여기 뭐 악당, 불량한 자, 나쁜 놈,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이 들렸어요. 네. 근데 그 빌런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비하적인 그 의미로서 촌놈에서 유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빌람 고대 불어이고 라틴어로 빌라 동네인데 촌인데 그 촌에 사는 놈 빌라누스에서 이게 빌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최근 이제 서두가 되는 우리 채트 GPT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제가 뭐 온라인 가서 What is a villain?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빌런은 그 어떠한 실제 상황, 사건 혹은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 사기, 도둑질, 살인, 왜 악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재밌는 단어가 언급이 또 있는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영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런 그러면 단순히 그냥 깡패, 갱스터 뭐 그런 것보다는 특정 사건이나 이야기 속에서 그 한정돼서 그 안에서 일단 악역을 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이런 문맥과 정황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아주 대표적인 그 밀랑들이 있죠. 저는 이제 아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담, 가인, 뭐, 라멕, 들릴라, 하만, 이세벨, 헤롯, 왕, 가론, 유다, 이한영 다 이렇게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모든 빌랑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과 죽음, 거짓과 죽음이에요. 이 성경이 언급되는 빌랑들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제 아담 보세요. 뱀과 함께 거짓말하고 그 결과로 죽음을 맞죠. 들릴라 아까 삼손 얘기하셨는데 사실 삼손이나 들릴라 둘 다 빌런이에요. 그죠? 서로 거짓말하고 이래서 그 거짓말의 결과가 삼손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살해하게 하고 끝내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합니다. 헤롯 왕도 보면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가 경배하겠노라고 거짓말하죠. 그 결과는 그 어린 생명들을 다 죽이는 항상 거짓과 죽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도 보면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거짓말하고 끝내는 비참하게 자결하는 이렇게 성경 속에 거짓과 죽음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거짓과 그 죽음의 기원이 또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잘 설명해 주셨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막 자랑하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마귀의 후손들이다. 근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온통 그 빌런의 역사라고 빌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과 죽음의 역사.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거짓된 자아상, 거짓된 사상, 거짓된 정치, 거짓된 사업, 거짓된 윤리, 거짓된 종교 등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하는 게 뭡니까? 서로 거짓말 배우고 서로를 속이고 우리가 경쟁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속이고 죽이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폭언과 폭행을 항상 자행하고 있고 초래하고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리가 이웃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게 인류의 빌랑의 역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라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혹은 사회적 지위나 학력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우리가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중적인 거짓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폭행하고 죽이는 그 빌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제 안에도 그냥 빌런이 꽉 차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빌런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인데 무슨 길이냐면 정반대예요.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빌런이 영웅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아마존 깊은 숲을 갔어요. 저 에콰도르 안데스 내려가서 정글에 들어갔더니
인디언들이 옷을 다 벗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모기들이 김치를 좋아하는지 막 달려붙는 거예요.

0: 우리 긴 솜에다가 막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도. 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인디언들은 저 빨개 벗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벗고 있는데도 안 무냐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똑같이 먹고 마시고 6개월만 지나면 이 체질이 바뀐대요. 모기가 안 문대요. 우리는 다 이 빌런의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이 빌런의 체질이 하룻밤은 아니지만 점점 영웅의 체질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아,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빌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빌런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제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웅으로 생명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요즘에는 빌런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표현 사용이 그다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평범한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약간의 벗어난 일탈행위가 나타나는 괴짜 정도? 그러다 보니 빌런이 자꾸 미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뭐 아무리 빌런을 미화시킨다 한들 빌런은 빌런일 뿐이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악당들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위로가 되는 좋은 이야기들 속에 이런 빌런들은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런 빌런이 없으면 사실 또 스토리가 재미도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들릴라가 빠져버리면 재미없죠. 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헤롯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몸이 건조합니다. 드라마틱한 면이 있어야 스토리가 재미가 있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이 없으면 십자가가 십자가로서 와닿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의 이야기니까 가능한데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이런 빌런들이 내 주변에서 있다라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져요. 직장생활하는데 뭐 괜히 상사가 이유 없이 괴롭힌다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친 여친으로부터 뭐 배신을 당한다거나 좀 더 가까이 가족 관계에서 아, 쟤 때문에 아니면 아빠 때문에 뭐 등등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이 있으면 정말 인생 힘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빌런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왕이었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고요. 그 뒤를 이은 므낫세인데 다윗 이후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긴 기간 동안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정치는 신정 정치의 바탕을 두는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상 속에서 약소국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휘청거립니다. 고대 사회는 그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친아수르와 손을 잡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은 강대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정치, 제도,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모습까지요. 이 과정에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신당의 모습들,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전에서 성전 매춘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창기를 두기까지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친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평안해져요.

0: 경제도 부강해져 가고요.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좋아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런 행동을 한 므낫세를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취한 행동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은 별로 없는데 왜 성경은 므낫세를 굳이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빌런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공통점, 바로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어쩔 수 없이. 들릴라가 삼손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넘긴 것도 어쩔 수 없이.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것도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어요.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건 인간의 몫입니다. 문제는 결과는 선택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선한 역할을 해야 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컨텍스트 속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선한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빌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결국 내가 선택한 모습의 결과라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복,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고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빌런에 대한 역사적 유래, 또 언어적 의미를 얘기해 주셨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경적 빌런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 빌런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자하고 선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편에는 양을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작은 자에게 사랑할 것을, 물을 한 그릇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를 돌아볼 것을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선한 자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범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시적인 담론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의 범위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적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약한 자, 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 나하고 항상 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그것이 빌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책 중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혜원 선생님이 쓰신 동화책인데 그림책이죠. 이랬다 저랬다 흥치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이 있는데, 사실 읽어보니까 어른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흥치뿡이라는 말 아세요?
2: 네, 알죠.
1: 그게 그 아이들 언어인데, 그

삐졌어.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래? 나 삐졌어. 그래가지고 흠칫뿡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요. 엄마가 너무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 소개를 막 하고 그러면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늘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그것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옷을 좀 보내자. 그러니까 헌옷을 막 모아가지고 동네에서 헌옷을 모아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보내는 일을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이제 신축 아파트 같아요. 그 아파트에 50채가 분양이 안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아파트에서 이 50채를 사회적인 그 약자들에게 임대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막 이제 데모를 하는데 시위를 하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거기에 있어요. 엄마가 피켓을 들고 사회적 약자 들어오면 안 된다. 사회적 배려받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어느 날은 학교에 등교하러 가는 아침에 엄마가 또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왜 시위를 하는가 했더니 사회적 배려자가 이제 이사를 들어오는데 그 이사 들어오는 트럭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흥치뿡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건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이제 들어주는데 아 이게 그 엄마는 테레비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옷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사는 것은 결사 반대하는 그러한 뭐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아, 무엇이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그 사상가 중에 아주 유명하신 C.S. 루이스 이 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너무 이렇게 관점이 참 재미있는 게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이거든요. 이 악마가 이제 그 악마 역할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조카 악마가 있는데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적 악마 시점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 조카한테 뭘 가르치냐면은 인간을 타락시키게 하기 위한 방법 자기의 평생의 노하우를 편지를 써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선의를 베풀게 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도록 하라. 이게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 빌런이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조카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큰 이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지만 실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직하지도 못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악이다. 빌런이다. 그러니 이 빌런은 내 안에 있는 거겠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만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회를 점점 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그 빌런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빌런들이 있는데 이 빌런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빌런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의 아픔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불의를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하고 외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땅은 사탄의 모습, 악의 모습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0: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빌런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내 주변의 나쁜 빌런들 얘기하면 공감도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빌런들 얘기하시면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굉장히 좀 찔린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빌런인 나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2: 네, 조금 많이 뜨끔뜨끔 거리는데 네. 목사님들한테도 왜 이런 게 여쭙고 싶나 모르겠어요. 이 성경 속의 빌런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아 이건 조금 내 모습 같은데 아니면은 좀 이 빌런은 조금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빌런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3: 네. 예, 저는 그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멜 깁슨 감독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스틸컷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빌라도 앞에서 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외롭게 서 있으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쭉 무리를 지어서 서 있는 모습, 빌라도의 뒷모습 이렇게 나오는 스틸컷이 있는데 그 사진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컴퓨터에 초기 화면에도 이제 올려놓고 늘 컴퓨터 켜고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걸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 속에 무리에 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입장에 내가 불뚝불뚝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느껴져서 참 이제 괴롭죠. 그 이제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도전이 올 때 마음이 좀 나쁘고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도 너무 많거든요. 아, 그것이 나에게는 성경 속 빌런, 제사장 같은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4: 네. 아, 얘기가 점점 이렇게 진행될수록 뭔가 가슴에 자꾸 찔림이 있어가지고 네. 좀 괴롭네요. 네. 근데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봐도 이 악당이 나와야 약간 전개가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막 카타르시스나 어떤 그렇죠. 클라이막스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뭐 이렇게 아예 그 빌런화되는 시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악당 또 악인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역이나 악당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이 필수적인 요건일까요? 리종민 목사님. 이 시대에도 과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런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 궁금합니다.
5: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종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죠? 근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네. 지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섭리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이 되어졌을 뿐이죠. 자, 그러면 그 사건 하나를 놓고 볼 때 얽혀있는 인물 중에 가룟 유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빌런이에요? 그죠? 다 대답하셨죠?
1: 좀 어려운데요.
5: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는 빌런이 아니었나요? 그 문제는 베드로가 선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빌런의 모습이 확 나타났던 거예요. 좀 가룟 유다는 조금 더 베드로보다는 긴 시간 그 역할을 했겠지요. 근데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의 결론과 그 생애 마감의 모습과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나라고 의아.

아심을 가졌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죠. 같은 빌런의 모습을 가졌지만 조금 더 진행된 과정 속에서 후의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님 밖에서 인생이 끝나버렸고 베드로는 잠시 그런 역할을 했

0: 거야라고 죄 자체 접근 금지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늘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느냐는 내 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허용은 하시지만은 죄 짓도록 강요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빌런의 역할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인간의 변명인 것 같아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1: 맞아요.
0: 함으로써 또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다시 아 내가 이랬었구나 라고 다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선택 이 결단이 반드시 있어줘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빌런이 다시 영웅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 결단이 한 번의 선택, 죄 짓는 선택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빌런으로 끝나는 거죠. 그 빌런이 빌런으로만 끝날 수는 없잖아요.
1: 그쵸.
0: 영웅으로 돌아오는 길도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 그 찔림이 있다가도 기대가 되다가도 이제 있다가도 못할 것 같기도 하다가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도 빌런 만났잖아요. 식당에서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뭐 하면서 이제 음식점에서도 이러고 일터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많은 빌런들이 있는데 아 자꾸 보니까 이 빌런이 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빌런 있다.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한영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빌런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빌런이 영웅이 될 수 있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보셨나요?
0: 여기 계시잖아요.
1: 저희가 보고 있군요. 네.
2: 그 개가 아주 사나운 개가 막 짖고 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개가 두려워서 그런데요. 불안하고
3: 무서워서 오히려.
2: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보통 깡패라고 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거 제가 한번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그 깡패들의 공통점이 이거 쭉 이제 보니까 낮은 자존감, 병적 우월감, 사회적 회피, 불안증, 우울증, 피해의식, 억울함.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나네? 이런 증세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방어하는 것이 이제 빌런의 모습으로 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끝내는 누구를 예배하면 나를 예배하든지 아니면 피조물을 예배하든지 이게 본능이죠. 그러니까 나를 예배할 때는 이제 병적인 우월감,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피조물을 우리가 예배할 때는 계속 비교하면서 낮은 자존감이 되면서 여기로부터 이제 분노가 노출되고 분출되고 이렇게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억울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분노로 노출하고 분출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당할 때 막 정말 뭐 억울하고 저도 잠을 못 자고 원수가 아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들은 그 억울함을 통해서 오히려 억울한 자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고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다 그런 그 빌런이 우리 안에 있는데 범사에 이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공고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나와 피조물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4: 아멘.
2: 그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빌런이 오히려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3: 또 제 마음이 계속 좀 약간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약자들한테 무관심하고 또 이 정의에 좀 이렇게 침묵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빌런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좀 무거웠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어떻게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 오대식 목사님 네.

0: 그거 좀 알려주세요.
1: 네, 오늘 이렇게 질문들이 다 어렵네요.
0: 맞아요.
1: 그 참 어려운 그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작은 자라고 한 것은 아까 뭐 범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그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선이어야 되는가 항상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그 또 하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분이 기준을 하나 정해줬는데 그게 제 마음에 오래도록 목회하면서 이제 남아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 뭐 돈으로 한다든지 뭐 시간이나 에너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불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구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좀 구제를 할 때 그 돈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시간이 손해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고 손해봤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구제고 진정한 도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주 우리에게 그 구제에 대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데 너무 벅차죠. 바쁜 세상 내일 하기도 이제 힘든데 그런데 나만 돌아보고 내일 하는 것만 힘쓰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너무 악해지고 그리고 빌런의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2: 우리가 빌런의 모습 생각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소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도 빌런이 될 수 있는 유지가 되겠구나.
1: 성실하게 내 생활만 충실하게 잘하는 것도 우리가 빌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 네. 근데 그런 우리 고백하잖아요. 아, 근데 어쩌겠어.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이런 변명들을 했었는데 변명이었구나라는 걸 좀 통찰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난히 그 드라마나 어떤 영화들 등장하는 빌런 캐릭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보면서 너무나 참 마음이 슬픕니다.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신 번쩍 나게 우리 저 돌발 질문 좀 한번 해 주시죠.
3: 돌발 질문?
2: 네.
3: 어디 찾아봐야 되네. 네. 저네요.
4: 오늘의 빌런.
3: 못하다 빌런일 뻔. 자,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바로바로 답하신 후에 부연 설명을 듣는다는 거. 자, 목사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의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참았다 아니면 덤볐다. 하나, 둘, 셋.
5: 둘 다.
6: 덤볐다.
5: 덤볐다.
2: 둘 다.
3: 와,
2: 덤볐다.
3: 둘 다. 네.
2: 오, 일단 덤볐다.
3: 덤볐다.
2: 오 목사님부터.
1: 예, 저는 뭐 이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적극적인 것보다는 저희 교회는 사회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거든요. 해외 선교사님들 주로 교회들이 많이 파송하는데 이 사회 선교사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그 분들을 옆에 가서 위로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좀 도와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런 선교사님을 세워서 이제 파송을 해드렸어요. 온 교회가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그 불의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완력을 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완력이 있을 수는 없고 법적으로 또 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 네. 네, 저는 둘.

0: 둘 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주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표현의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어떤 행동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왜냐하면은 이 말을 듣는 혹은 내 행동을 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라고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모습까지 늘 같이 이제 헤아려지기 때문에 불의 모습에서 무조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하는 의문도 가져보거든요. 불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일 수도 있지 않은가. 분명히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혹여 그 말 한마디로 또 다른 생각지 않았던 다른 방향의 상처가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액션이 보여질 때도 있고 침묵을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네. 정말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그것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선택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빌런과 같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또 빌런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참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고요. 뉴스와 드라마에서 보는 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시간입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이 우리 삶이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직장에서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그 빌런들 그리고 또 그걸 겪어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좀 지혜로울 수 있을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제 생각에 우리가 어떤 빌런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빌런이 내 앞에 왔을 때 나의 자세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에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항상 우리 겪는 거잖아요. 매일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고 광야를 근데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상사, 동료, 내 남편, 빌런, 내 자식 이럴 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어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믿기로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저쪽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게 잘 되면 저쪽도 변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우리에는 그 무기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없는 무기, 사랑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사실 빌런이 된다는 건 사랑 결핍증이거든요. 그 사랑의 저는 본질이 뭐냐 하면은, 짤막하게 얘기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견딘다. 그러니까 patience. 한번 참고, 두번 참고. 근데 마지막까지 참는 거는 견디는 거. persevere.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잘 참아야 되고, 회사 생활도 잘 참아야 되고, 빌런 앞에서도 좀 잘 참아야 되고, 주님 오신 날까지 100살 살면 100년만 참으면 돼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0: 그 미화된 빌런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한결같이 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겼다, 악을 사라지게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악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선한 모습을 지켜가는 것.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악과 선이 비교가 돼야 저게 선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볼 것 아니에요. 그럼 악이 사라진다고 또 다른 악이 오지 않을까요?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임팩트가 강한 선의 모습이 또 나와야 되고 그 역시 더 임팩트가 있는 빌런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시는 모습은 참

0: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 무질서한 모습,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선하게 일을 해나가시거든요.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선이 무엇이냐를, 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보게 하시는 것. 예. 그런 걸 통해서 이 악을 계속해서 악을 보고도 악을 닮아가는 저 모습이 빌런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빌런이 되지 않고 이 악이 횡행하는 현장 속에서도 선한 모습이 있네. 저걸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선택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 선택을 그쪽으로 해나가는 거죠. 어렵죠?
1: 네.
2: 예, 뭐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10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 목회라는 중에 요코하마에 있는 한 일본 교회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조그만한 교회인데 특별 순서로 남성 중창단이 나왔어요. 세 명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야쿠자 출신의 모습을 한, 이게 뭐 타투가 온몸에 다 있고 총천연세, 그분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소리가 고왔어요, 세 분이. 그러면서 찬양 중에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자기네들이 야쿠자로 굉장히 그 높은 이제 중간 보스로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나 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르고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나온 건데, 공통점 중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은 일본 사람이지만 아내가 다 한국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내의 기도로 우리들이 변화돼서 손가락을 자를지언정 야쿠자 조직에서 나와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빌런을 품는구나. 아주 나중에 그 아내 되는 분이 또 우리 교회 교인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분이어가지고 물어봤더니 한 10년을 두드려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대들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결국은 남편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안에 그 빌런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악의 모습을 오래 참으면서 품고,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고 그럴 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힘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도 잘 못합니다.
1: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할 수도 있겠다는 좀 희망이 생겼고요. 한 번 사는 인생 빌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속하는 빌롱 빌롱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끝인사 외치도록 하죠.
3: 자, 주님의 걸작품 내 안에 빌런 없다.
4: 빌리브 믿음만 가득 하나 되는 시간 월봉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 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봤더니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즐겨 찾는 카페에서 매번 어떤 그 지정석처럼 앉는 자리가 있고, 걷고 또 걸어도 질리지 않는 나만의 취향 저격 산책길이 있으며, 숙면에 좋은 잠옷, 또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앞치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니 행복은 결국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만들고 또 늘려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개천절 연휴에 이런 나만의 취향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6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웅재 머리맡에 라디오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갖는 그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취향의 개수라는 거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0005번님은 카페 직원분들도 인정한 저 지정석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단골 카페가 있으신가 봐요. 예. 그 카페에 가면 나의 흔적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선호하는 그 자리 어느 쪽이세요? 창가 쪽이실까요? 아니면 그냥 구석? 사각지대 쪽? 예. 저는 일단은 창가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 창으로 보이는 풍경 보는 걸 좋아해서 통유리면 더 좋고 큰 통창이면 더 좋고 저는 창가 쪽 선호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작업을 위해서 좀 이렇게 구석진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해받지 않는. 아무튼 나의 흔적에 있는 그 자리에서 책도 보고 뭐 스마트폰도 보고 그 시간이 정말 그 자체가 쉼인 거죠. 방해받지 않는 정말 충전되는 나만의 자리. 야, 그래요. 직원도 알 정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건 참 좋죠. 은혜의 주님. 훈디 저 어제 혼자 핫한 맛집 갔어요. 가서 이거 난이도가 좀 있는데 갈비찜을 먹고 왔습니다. 처음에 눈치가 조금 보였는데 음식 나온 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기만 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치, 음식이 나오면 뭐 생각 있습니까? 그냥 뭐 이제 SNS 하시는 분들 사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흡입하면 되는 거죠. 맛있게 즐기면 되죠. 혼밥이 좋은 게 그 나에게 주어진 음식을 더 그 음미할 수 있다는 거, 만끽할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누군가와 같이 먹으면 그 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음식에 오롯이 집중할 수가 없는데 혼밥하면 그게 참 좋아요. 예. 음식 본연의 맛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저도 혼밥 왕왕 합니다. 예. 닉네임 3.1절님께서 남편 출근시키고 본방 듣습니다. 저녁 운동 후에는 제 방으로 은혜 듬뿍 받고 있어요. 훈디라고 남기셨는데 이제 제 방으로 듣는 날도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10월 12일부터 조이포유 가을 개편이 단행이 되고 저녁 6시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리하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CCM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변화라면 오후 2시에 우리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님이 새로운 DJ로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우리 조이포유 크루가 됐다는 거. 너무 반기면서 지금 설레는 일인이고요. 우리 조이포유 채널 더 많은 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요한 형님께서 또 멋지게 데일리 DJ 매일매일 만나는 DJ로 함께 할 겁니다. 요즘 나의 취향 저격 아이템은 그래서 뭐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 가을을 보내고 계신지. 야, 궁금하다. 나의 취향 저격 아이템. 뭐가 있을지. 우리 금전아님도 와주셨고요. 수현님, 주주맘님은 날씨가 조금 선선하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어제 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모처럼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를 갔는데 약간 야외석도 있고 또 실내석도 있는 곳이었는데 와, 야외석에 잠깐 앉았는데 너무 그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어제 좀 바람 세지 않았나요? 오늘은 좀 잠잠한데 어제는 좀 춥더라고요. 네. 오늘도 조금 날씨가 선선한 일교차가 크다고 하죠. 뭐 15도 이상 일교차가 난다고 하니까 요럴 때 감기 또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잘 관리를 또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공짜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이제 연휴가 끝났죠.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뭐 연휴 동안 있었던 일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편하게 사연에 담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우리 현우 이모님, 저는 토요일도 그리고 어제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배송 CCM 잘 들었다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다행이다. 예, 이렇게 또 주말 배송 휴일 배송 들어주시는 분들 그럴 때는 조금 예, 토크는 줄이고 좋은 곡들 많이 좀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겨볼게요. 라희 피처링 옹기장이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소리의 기쁨이 되시는 들었고요.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그리고 라희 피처링 옹기장이의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우리 오소리님께서 연휴 전날부터 부모님 케어하고 오늘 출근합니다 남기셨고, 소망님 오늘은 언니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네 명 뭉쳐요. 좋은 날 좋은 만남 되기를. 잘 다녀오세요. 선유님, 와 화요일이라니 너무 좋습니다. 그쵸, 오늘 월요일인 느낌인데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연휴 때 참 좋았는데 찰시를 들으면서 잠을 깨야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기상! 예, 해가 떴습니다. 약간 좀 비몽사몽할 때 창문만 살짝 열어도 그 뭔지 아시죠? 기분 좋은 선선함, 약간 쌀쌀한 그 바람이 창문을 통해 탁 들어오면은 이제 이불 속으로 탁 파고들게 되죠. 아, 그때 그 포근함, 그 감성, 딱 오늘의 아침 예, 느낌입니다. 오늘 출근하고 수요일, 목요일 일하면 또 금요일부터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뿐한 마음으로.

오늘 잘또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하늘소망님은 나의 취미 뜨개질, 예, 이제 슬슬 실 탐색 중입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뜨개질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또 실 색상 이런 거 다 고민하고 고르고 이런 게 또 즐거움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런 색깔로 어떤 스웨터를 짜볼까? 아, 어떤 목도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누구한테 선물할까? 너무 좋습니다. 그 제 아내의 그 지인분이 손재주가 있으신데 그 설거지 수세미를 한 땀 한 땀 그걸 이렇게 탁 떠가지고 한 열 몇 개인가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색깔별로. 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7404번님, 전 삼계탕집은 안쪽 자리, 순댓국집은 창가 쪽 자리 애정해요. 공간마다 정든 자리가 다르긴 합니다. 진짜 나만의 자리가 주는 어떤 위로, 힘, 이게 굉장해요. 어제는 해맞이 공원 가서 가을 하늘, 또 구름 가득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도 저의 힐링팟이 있어요. 라고 남기셨고요. 아, 좋네. 해맞이 공원. 요즘 저녁 노을도 뭐 너무 좋잖아요. 저 출근할 때 6시가 조금 안 되는데 탁 나서면은 아, 또 아침 노을도 굉장히 그 장엄하거든요. 아침 노을 탁 예, 물들고 저녁에도 그렇게 예, 번지듯이 물들어가면은 또 감성적이 됩니다. 예. 말랑토끼님, 저도 가끔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도서관을 가는데요. 책도 대출하고 무엇보다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저에겐 힐링이에요. 커피도 가끔 한 잔씩 하면서요. 라고 남기셨는데 좋다. 대학교 근처가 이게 좋은 게 싸잖아요. 일단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가 괜찮죠.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커피도 뭐 쌀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뭐 학식, 학교 식당도 잘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뭐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학식에서 먹는 예. 그 메뉴 딱 보고 아 이거 괜찮지. 근데 그 졸업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도서관을 개방하나 봐요. 그 학생증으로 다 하잖아요. 바코드 탁 해가지고 예. 좋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AS 우리 졸업생들한테도 AS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4년 동안 그 등록금 뭐 학비 이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죠? 예. 좋은 것 같아요. 향후 뭐 졸업하고 한 뭐 5년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되나? 호랑이 스포츠님도 저는 퇴근 후에 도서관 가는 게 저의 즐거움이에요. 저의 취향입니다. 경기도 양평 사는데 야 여기 도서관 풍경이 너무 좋아요. 아이 학원에 내려주고 이제 픽업하러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도서관에서 풍경 보며 혼자 책도 읽고 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근처에 도서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그래서? 저도 책을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여러 권 사긴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책도 뭐 좀 샀고 그리고 저 지금 데미안 읽고 있어요. 예전에 잠깐 본 것 같긴 한데 제가 완독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미안 읽고 있는데 새록새록 예. 어릴 때 봤던 내용이랑 진짜 다릅니다. 고전은 역시 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박수경의 플룬 연주로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곡 준비했고요. 홀리원 지금 우리가

풍경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하셨고, 푸른하늘님, 요즘 저의 취향 저격 아이템은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만든 그림 컬러의 문구류인데요. 그 학교 컬러가 그린이래요. 예뻐서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엔 삼색 볼펜이 딱이라는,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작은 메모도 하면서 성경 읽을 때 좋죠. 선한바람님, 저희 취미 중 하나가 책 읽기인데 2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데요. 한 번 가면 한 7, 8권 정도 대출을 합니다. 와, 책을 많이 빌리시네. 묵직한 책가방을 안고 나올 때마다 어떤 그 만족감 그런 게 있어요.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는 마음도 기분 좋은 설렘이고요. 라고 남기셨네요. 이야, 좋다. 독서량이 엄청나신데요? 다 읽으세요? 2주에 한 번인데 7, 8권 정도? 아, 그렇구나. 저는 올해는 책을 꾸준하게 읽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몇 권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어떤 계기가 생기면, 한번 꽂히면 그때 바짝 읽는 그런 스타일인데 한 두세 권 정도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소리님,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제 전공이 아니라서 약간의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또 처음 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 용기 내볼게요. 라고 우리 소리님 남기셨는데, 그래요. 새로운 분야? 어떤 일이실까? 그래요. 근데 그 늘 하던 일 말고 또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어라? 몰랐던 나의 어떤 재능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내가 이걸 잘했다고? 내가 이런 분야를 이렇게 좋아했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 새로운 길이 주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잘하실 거예요. 행복한 엄마님, 책 읽고 싶다 나도. 책을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나선 책을 아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누워만 있을 땐 잠이 부족해서 못 읽었고, 지금은 책을 읽으면 아이가 와서 책을, 아시죠? 찢어요. 그치. 아이는 다 입에 넣잖아요. 손에 손잡고 다 입에 넣으니까 책도. 임신한 동생들에겐 읽을 수 있을 때 책 읽어라고 합니다. 아이 낳으면 하드북만 볼 수 있다며. 아, 귀했다. 책 읽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라고 남기셨는데, 그렇지. 또 내가 지금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게 더 간절해지고 막 더 그립고 막 재밌게 느껴지고 그런 또 심리가 있잖아요. 이제 좀 더 크면, 아이 크면 이제 동화책 무한 반복으로 그냥 읽어줘야 될 텐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찬미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곡 준비했고요. 그 전에 이길승 그대 같은 노래.

위러브 화해를 전하리 들었고요. 홀리원 지금 우리가. 그리고 박수경의 플룻 연주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연휴에 양가 부모님 뵈시고 1박 2일 일정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김인숙님 도와주셨고. 우리 윤희님은 저 어제 시아버님과 아이들과

조찬미 피처링 오영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이길승의 그대 같은 노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향기님도 와주셨고 조영은님 그리고 우리 은하수 구수록님 온맘다혜님 실바람제이님도 급 선선해진 가을 아침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샬롬 하셨고 우리 샤론의 수선화님도 와주셨네요. 1부 마지막 곡은 요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근희 계시록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크고 작음을 나누어서 큰 일은 큰 사람이 하고 작은 일은 작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에 하찮다 여겨지는 업무가 맡겨질 때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해? 라며 하찮은 일들을 하찮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겼던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 하루 이 교만한 인간의 법칙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크고 작음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크고 작음의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캡시바 찬양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죠.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어드립니다. 불꽃남자님, 저 어떡해요? 마스크를 턱에 걸어놓고는 계속 주머니를 뒤적뒤적, 어디 갔지 마스크? 정신 차려! 아직 아침이야! 라고. 그쵸, 연휴 후유증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차 키 들고 있는데, 아이고, 차 키를 두고 왔네. 어떡해. 예. 마스크. 그치,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화이팅입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내릴 역 잘 찾아가지고, 또 지나치시면 안 되고. 0131번으로, 훈디 작가님, 저의 지금 최애는 그냥 뭐, 휴대폰이에요. 가을의 경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담고 있는 중이라고 사진을 또 보내셨는데, 야, 여기 경주 어디예요? 어머, 이런 데가 있어. 여기 무슨 북유럽 같은데? 와, 양쪽에 플라타너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에는 여기가 연못 같아요.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위에는 이게 생이가래? 이런 건가? 예, 무슨 나뭇잎들이 막 또 위에 올려져 있고. 와, 장관이네. 그리고 한 사진은, 야, 여기 또 등대가 보이는 바닷가를 찍으셨습니다. 어머, 너무 느낌 있다. 예. 지금 이 아침에 경주시면은 1박 2일 일정이신가요? 어제 주무셨고,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아, 좋습니다. 2834번님도 제주도 여행 왔어요. 25주년 결기 기념으로다가 아이들 없이 다니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아, 여기도 뭐 환상적입니다. 제주도. 예. 야자나무도 보이고. 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은데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구름이님. 저는 글쎄 제 취향은 잘 모르겠고 그냥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방법은 주말에는 등산, 주중에는 뭐 집안 정리, 마음 비우기, 또 뭐 무력 비우기 등등등. 50대 중반을 지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많이 움직이시려는 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바지런하신 분들 계시죠? 예. 가만히 있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고.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하시다 보면은 내 취향, 내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을 또 만나실 거예요. 섬마을 이권사님, 10월 3일 지난 토요일에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육은 많이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잔뜩 먹고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고 왔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거지. 체육대회는 핑계고 그 빌미로 이제 먹는 거죠. 야외에서. 도시락 싸고 뭐 준비해서 예, 그런 거 많이. 김밥도 야외에서 먹으면 아, 너무 맛있잖아요. 예, 확실히 더 맛있는 느낌. 야외에서 예, 목장 식구들과 잔뜩 먹었으면 그걸로 된 거죠. 뭐 예, 체육대회는 거들 뿐. 이 곡 생각나네. 구자홍 목사님의 전교인 트위스트.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였고요. 브라이언 김, 색소폰 데니정,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구자욱의 전교인 트위스트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올리브님도 와주셨고 깊어가는 가을 감미로운 날이네요. 아침이네요. 라고 사연 주셨고 우리 이수연님은 3일 연휴 바쁘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연차를 냈는데 정작 남편은 쉬지는 못하고 이곳저곳 가느라 지금 피곤할 텐데 출근하는 남편에게 예, 마음을 전합니다. 남편 이따 저녁에 남편 좋아하는 부대찌개 준비할게.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남기셨고요. 예. 또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빠들이 휴일 때 또 같이 육아를 또 해야 하니까 예, 더 바쁩니다. 요럴 때 또 이제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예.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느르머리님은 어제 파주 심학산 밑에 있는 도토리 국수 먹으러 친구랑 둘이 다녀왔습니다. 야 여기 사람 항상 많거든요. 몇 번을 갔었지만 매번 번호표를 뽑고 30분 이상 기다리며 먹었어요.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샬롬이라고 남기셨는데 여기는 진짜 줄이 많이 길죠. 예. 작년에 전진 아나운서랑 김용신 아나운서랑 같이 여기 가서 먹었는데 우리 재작년이었나? 그때도 역시 웨이팅을 좀 했었어요. 용신 선배랑 제가 파주의 맛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우리 전진 아나운서에게 심학산 그 도토리 국수 집 데려갔는데 0815번으로 야구 티켓팅을 실패했다가 대기표에 성공해서 오 아이들과 3일 동안 인천에서 대구 다녀왔습니다. 두 경기 지긴 했으나 뜨겁고 열정적인 응원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공통사가 생겨서 좋아요 라고 아 삼성라이온스 팬이시구나 예. 훈디는 두산이죠 예. 우리 삼성라이온스 선수들 남은 경기 화이팅하고 구자욱 선수도 잘 회복해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예. 야구 열기가 진짜 올해 가장 뜨겁죠? 역대 최다 관중 돌파 지금 하고 있고 1200만 명? 예, 굉장합니다. 삼성은 뭐 강팀이었고 전통의 강팀이고 8회에 또 그 육성 응원 엘도라도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아, 굉장히 웅장하고 진짜 그때 삼성 팬들은 하나가 되잖아요. 뭐 경기에 지든 이기든 8회 그 육성 응원 하면은, 아, 굉장합니다. 올해 뭐 성적 좋고, 예, 아이들도 좋은 시간 가졌겠어요. 세 경기를 다 보셨구나. 첫날 이겼으니까, 뭐, 예, 그죠? 4031번님께서 조준모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청하셔서 이 곡 함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다. 안수집사로 섬기던 교회를 3년 전에 떠나 방황하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교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요즘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듣는다고 답했다. 다른 교회 예배라도 가라는 내 권유에 아직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했다. 자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 개인 신앙에 대한 질문이 불편했을 것이다. 친구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것이 삶과 신앙에서 최우선 가치인지 묻고 싶었다. 나도 한때 존경하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아픈 경험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를 강조했다. 이 질서

무너지면 삶이 불안해진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방식이다. 설교는 그 다음 문제다. 교회를 찾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자고 권했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다. 그의 삶이 흔들릴까

폰에 함께 가자 들었고요. 앞서 연평안 조찬미의 교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사랑의 질서라는 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우선순위.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어떤 직접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거. 교회를 떠나 옮기고 싶은 마음이 몇 년째인데 옮기는 것도 또 다음 교회를 정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쪽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신 분 계시고. 제 얘기 같아서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목사님을 견디는 게 사랑의 실천일까요? 아, 참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진짜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를 만난다는 게 참 이게 당연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교회를 선택할 때는 거리도 뭐 고려를 해야 하고 그렇죠. 너무 멀면 매주

혹은 자주 가기 힘드니까. 예. 교회 분위기랄지. 예, 이런 잘 고려해서 좋은 교회를 꼭 건강한 교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도 이게 혼자 하면 지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삼일교회 POP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 묵상이라는 처방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하워드 켈리 박사도 성경의 처방대로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치료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절실한 고백을 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명약인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계명 중 시편 23편은 정신 건강의 명약에 나오는 글입니다.
1: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4: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3: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저할 필요 없이, 감출 것도 없이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꾹꾹 참고 숨겨왔을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363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윤순하와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곡으로 옛부터 도움되시고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27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아침, 저녁, 눈 뜨고 감는 모든 순간까지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203장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곡 주 너를 지키시고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생명들이니 이요한의 음성으로 듣고요. 온 천하 만민 우러러, 목민교회 시온성가대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조찬미의 열매 보내드리고요. 시와 그림의 바람 속의 음성 함께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늘 소리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페이먼트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라스트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6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은 진정한 신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던 사람들은 그를 괴롭히려는 심산으로 복음 전파에 열을 냈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기만 한다면 잘된 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슈퍼에 가서 10만 원어치 물건을 샀다면 그에게 남는 돈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나면 남아있는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자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거룩하게 하소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422장 함께 하고요. 마드리갈 합창단이 부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온유의 길, 진리, 생명 들으시고요. 서드베이스의 진동 보내드립니다. 피처링으로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강원구, 오은, 김소중, 정주연, 최혜진, 이다혜, 여러 CCM 아티스트가 함께했습니다.

붓을 씻다가 가볍게 몇 번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그림을 시작하는 단서가 될 수 있죠.

화가 호안 미로의 말, 영국의 미술평론가 마틴 게이퍼드의 화가의 눈, 손, 마음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위대한 화가에게도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림의 시작은 언제나 같을지 모릅니다. 붓을 씻다가 가볍게 몇 번 문지르는 것. 거기서 우리의 작은 꿈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현주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0: 더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장 주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주은혜임을 마커스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 낮에 파란 가을 하늘 보다가 저절로 참 좋다 말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말이 있는데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좋음이 바로 토브입니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빛 하나에도 하나님의 좋으심, 즉 토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함으로 조금 더 아끼고 소중히 지켜가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것 좋겠습니다.

소리엘 좋았더라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불러서 목소리 맞추는 재미도 있습니다. 가끔은 여기에 세 번째 이분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이런 퀴즈 네 내볼까요? 오늘 어제 못한 숙제가 있었죠. 바로 빵빵한 퀴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진지하게 찬양 들으며 갑자기 울컥 감동이 와서 선선한 바람에 또 이곳을 한번 좀 방문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진지하게 퀴즈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빵빵한 퀴즈 오늘 마련되어 있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CCN 캠프입니다. 오늘 재빠른 손놀림과 또 뱅글뱅글 잘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퀴즈는 퀴즈대로 나는 나대로 편안하게 찬양에 귀를 기울여도 좋겠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에 토브라는 히브리어 말씀을 드렸는데 토브 워십이 있습니다. 토브 워십에 참 아름다워라.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찬송가죠. 그리고 오늘 바람 이야기가 라디오 방송을 쭉 듣고 있다 보니까 DJ 여러분들이 바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오늘 조금 늦은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저도 오랜만에 청취자가 되어서 저녁 스케치를 들은 거예요. 지금 김용신 아나운서가 이제 새 DJ로 6월부터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그 바람에 대해서 간이 딱 맞는 바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너무 이 표현이 훔치고 싶은 거예요. 나 언제 한번 써야지 했는데 오늘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오늘은 정말 간이 딱 맞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체감 온도는 좀 다르겠지만 오늘 바람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요. 다들 목 관리 잘 하시고 저 역시 열심히 따뜻한 물도 많이 먹고 예,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이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녹음 방송으로 3일간의 연휴 이삭줍기로 꾸며드린 시간이어서 월요일이지만 빵빵한 퀴즈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화요일에 진행을 하겠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하시며 빵빵한 퀴즈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빵빵한 퀴즈는 정말 조금 진지하게 문제를 준비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 한국에 바치리라. 미국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의 비문에 적힌 글인데요. 이분은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도 채 못 됩니다. 개성의 여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8월 15일 25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죠. 오늘 빵빵한 퀴즈 문제는 이분 외에도 헤론, 헐버트, 아펜젤러, 언더우드, 로제타 홀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분들의 묘지가 있는 장소인데요. 들려드리는 찬양을 힌트로 이곳에 정확한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곡의 찬양이라 시간 여유 있습니다. 살짝 찾아보시고 정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대신 오늘은 비공개로 정답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니까요. 유료 문자 샵 1212 1212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리실 때는 비공개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빵빵한 선물은 춘천 감자밭 감자빵 2분, 강릉 팡팡이유 6종 마늘빵 2분, 강릉 초당 커피빵 2분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씨가 정확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곳의 전체 명칭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명뿐 아니라 제가 찬양의 힌트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검색해 보시면 또 정확하게 무려 11글자입니다. 잘 도전해 주세요.

박명식의 묘지대화, 그리고 앞서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빵빵한 퀴즈 좀 진지하게 준비를 해봤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난 여름에 정말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바로 옆에 찬양사역자연합회 사무실이 있어요. 송정민 사모님 또 작가님 만나러 갔었다가 그곳의 그 분위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또 뭔가,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만났던, 접했던 이 루비 캔드릭의 비문에 갑자기 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빵빵한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봐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해드렸어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 한국에 바친다 하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함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1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확한 제목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었습니다. 묘지라고 여기까지는 제가 86년도 즈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4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곳에 적혀져 있는 수많은 비문들, 비석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의 그런 묘지까지 만나다 보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자,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정말 많으셨고, 먼저 양화진이라고 정답을 쓰셨다가 제가 무려 11글자가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금 재도전을 해주셨어요. 재도전하신 분들 중에서 정답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양화진의 마음이 성급하셔서 근데 제가 홍대와 양화진을 들려드렸는데 양화진만 이렇게 보내주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양화진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정확한 정답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섯 분께 빵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빨리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살짝 먼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먼저 춘천 감자밭 감자빵 두 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신 주님의 공주님 당첨되셨고요. 또 기선님 채택되셨습니다. 선교사 묘역 그리고 양화진 이렇게 쓰셨다가 다시 정확하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써주셨어요. 잘하셨고요. 자, 그리고 강릉 팡파미유 육족 마늘빵 받으실 두 분은

초당 커피빵 두 분은 풀네임으로 다시 도전 얼른 보내주신 늦은 퇴근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8604님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자 끝으로 서울 가면 꼭 들르는 곳 중 하나인데 숙연해지고 부끄럽기 그지없고 잠시라도 기도하게 되는 이곳 요즘에 시설이 그나마 좋아졌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하신 예소랑지기님 당첨되셨어요. 오. 자, 이 여섯 분은 비공개로 역시 주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확인이 돼야지 되니까요. 전화번호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배송이 안 되니까요. 비공개로 꼭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전해 주신 많은 분들 자, 매주 월요일에 빵빵한 퀴즈가 마련이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빵 선물도 있고 가끔 과자 선물도 드리고요. 건강한 선물도 드리고 그때그때 선물은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련이 되니까 도전 부탁드려요. 지금 준비한 곡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선교사, 축복의 사람 언더우드의 기도. 오늘 진지한 빵빵한 퀴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찬양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축복의 사람의 박요한 목사님, 이번에 저희 이제 새롭게 가을 개편과 함께 Joy for You DJ로, 제가 박요한 목사님 DJ 하시는 거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새롭게 하소서의 또 패널로 함께 MC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워낙 다양하게 그 멋진 얼굴을 또 좋은 목소리를 다 보여주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Joy for You 새 DJ로 함께 하십니다.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박요한 목사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사람도 전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정말 한 분 한 분 DJ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표준 FM과 음악 FM을 오고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바람에 간이 딱 적당하다, 이거 김용신 아나운서가 했던 말인데 제가 지금 허락받지 않고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왕서방님께서 오늘 유지수 부장님께서 바람 얘기하셨고 또 김용신 아나운서가 바람 이야기하셨다고, 우리 유지수 아나운서가 부장님인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말 너무 큰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왕서방님께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랑 또 감자밭 감자빵을 선물 협찬

받으면서 우리 이번에 또 막내 아나운서 우리 프로그램의 목소리로 방송 안내를 해주는 송인찬 아나운서가 지금 열심히 어떤 가요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항상 하는 멘트가 한 뼘뿐인 선물 창고가 넉넉해질 때까지 이런 멘트를 하길래 제가 저희 협찬 받을 때 거기에도 같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듣다 보시면 어떤 가요에도 감자빵과 스페인 퀴리 과자가 선물 협찬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주파수를 잘 맞추시고 텔레파시해서 숫자도 맞추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그곳에서도 같은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송인찬 막내 아나운서도 많이 응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뼘뿐인 선물 창고 넉넉해질 때까지 네,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끝곡을 일부 끝곡이니까요. 힐송 뮤직 그룹의 스틸 흐르고 있습니다. 2부는 조금 차분하게, 진지하게 가을바람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

0: 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후에 계속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7장 말씀의 시작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나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쉽게 통과할 것만 같았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여리고성의 것에 일체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닙니다. 전쟁 중에 약탈은 이 시대에는 하나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자가 패자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의 물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실 가나안 전쟁에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곳은 여리고성 한 곳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 주위를 매일 돌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고 7일째 7번째 돌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부를 때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은 가나안의 첫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0: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리고 같은 큰 성도 점령했으니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은 우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 후에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다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실패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공 이후가 중요하듯이 실패 이후도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로 살아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디어도어 루빈의 말입니다.
2: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준희비님께서 누가 별을 만들었을까 맞나요? 이 찬양 듣고 싶다고. 오늘은 심희서 조찬미가 부른 보사노바 버전의 누가 별을 놓았지 먼저 들으셨고요. 크록스의 오 마이 갓. 이 곡은 신청하신 분 또 계셔서 이어봤습니다. 신청곡 또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2부에서 시간이 조금 적지만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요. 보내주세요. 크룩스 오마이갓은 유리정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행지기님께서 지난 10월 4일 천사데이 저희 짝꿍이자 예준, 예성, 지안이 삼형제 엄마인 사랑하는 아내 수길, 수구리의 생일이었답니다. 애칭으로 수구리라고 부르시나 봐요. 생일은 처가에서 보내고 10월 5일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외식을 했어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10월 17일, 음력 9월 7일 제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수기라, 이틀 지나긴 했지만 생일 축하하고 늘 우리 가족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건강하고 행복하자. 신청곡 축복하노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아내 생일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선물 드려야죠. 우리 아내분께 좋은 화장품 선물,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곡도 트루바의 축복하노라도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영환이 님께서 영환이 님의 이름 밝혀도 되겠죠. 퀴즈도 참여하셨는데 나영환 님이세요. 가끔 저희 방송에 찬양을 소개를 해드리면 어머 제 곡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찬양 사역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아니시겠죠? 그래도 너무 좋아요. 나영환님 와주셔서 결국엔 주님이셨네를 신청곡 써주셨어요. 이 곡은 박지현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아린님께서 써주셨는데 오늘은 위클레시아 찬양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 4210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한 가을 들녘입니다 하시며 그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 외국에 셀피라고 한다면서요. 잘 몰라서. 셀카, 우린 셀카잖아요. 배경을 가을 들녘 이렇게 풍요로움이 느껴지고 정말 그 농부의 모습으로 웃음 가득, 미소 가득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시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한 계절이라고 보이지 않는 손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하나님의 손길 만나워십 나요한 유은성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만나 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앞서 위클레이시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접속곡이었고요.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트루바이 축복하노라 모두 신청곡으로 한 곡씩 이어봤습니다. 이수영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이번에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제키리 님도 역시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이수영 님 위해서 그리고 또 스페셜 DJ 최선아 아나운서 위해서 응원하면서 기도 부탁드리신다고 이수영 씨가 부르는 CCM이 여러 곡 있죠. 그 중에 한 곡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수영의 찬양 우리 함께하려고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영환이님 이름이 찬양사역자 나영환 씨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나영환님이신가요?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본인도 바로 보내주셨어요. 저 찬양사역자 아니고요. 찬양을 좋아하는 집사입니다. 하셨어요. 자, 그래도 우리 나영환 씨 찬양 좋은 곡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불 방혼 오늘 또 이 깊은 밤 이 시간에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 오불 방혼 줄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초 19님도 와주셨는데요. 김민경 님이세요. 제가 요즘에 그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 뭐랄까요. 그 유튜브로 그 여러 국가대표급 선수분들과 근육과 힘을 파워를 자랑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김민경 님 오셔가지고 왠지 오늘은 이름에서 너무 친숙한 잘 알려진 그런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다음에 오실 때 제가 굉장히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려요. 찬양 두 곡 이수영의 우리 나영환의 오불 방혼

0: 조수진의 음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또 앞서 나영환 오불 방혼 이수영 우리 잔잔한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끝곡은 해외 CCM으로 노니 맥컬킨 목사님이신데요. 많은 상을 또 수상하신 CCM 가수시죠. 조안 로사리오와 함께하는 발음이 잘 모르겠어요. 사시암의 세뇨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1: My soul faints after you, seeking your presence. My soul faints after you, seeking your power. My soul faints after you, seeking your glory. So satisfy my soul with your love, Joanne Fossati.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0: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큰 벌굴 길잡이 새. 이 새의 특징은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새가 먹는 거는 벌집의 밀랍인데요. 스스로 벌집을 열기 어려운 새는 벌집을 발견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울음소리로 벌집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새를 따라가서 꿀을 따고 벌집은 새를 위해서 남겨두죠. 그야말로 공생,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의 길을 알려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을 또 인도해주고 내가 가질 수도 있었던 걸 기꺼이 나누는 것. 큰 벌집 길잡이 새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네요. 서로 배려하며 공생하는 한 주가 되길 기대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공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푸네 앨범에서 함께 가자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끝나니까 또 연휴가 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로 여유도 있고 반면에 바쁘기도 하고 그런 한 주인 것 같아요. 뉴뉴 엄마님 오셨고요. 보리님은 지금 공원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그 커피 드시는데 저도 옆에 앉고 싶네요. 이거 같이 들을까요?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 앨범에서 들었고요. 날 이끄시네 아침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서미영님 어서 오세요. 은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고요. 남궁님도 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주의 사랑을 입어 부제가 있죠.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라는 부제를 가진 예라 머시베곡 이어집니다.

주의 사랑을 입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임당, 사임당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이 곡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이어스 앨범에 있는 곡은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오늘 특별히 아끼는 권사님과의 데이트 있으시다고. 아, 예쁜 데이트 하시고요. 플라리스님은 다낭에 계세요. 비가 살짝 오면서 흐립니다. 요즘 뭐 외국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우리의 가을 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부럽네요. 좋은 여행길, 행복한 여행길, 안전한 여행길로 다녀오시고요. 섬김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삼남매 아빠께서 이번 주 쉬는 날이 많아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볍고 신나고 그런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감이 없어서 그런지 또 일이 없으니까 주머니도 좀 가벼워지고요. 이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문제인 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걸 자꾸 참게 되고 아끼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좀 아프달까? 미안하달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요. 아닙니다.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이런 걸 알아야 아빠의 고생, 수고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더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함도 알아야 하니까. 무엇보다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 예.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영미의 괜찮다다 괜찮다 신청하신 곡 좀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 사람이 부할 때가 있으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굴곡이 있는 게 인생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쉬고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에스프레소님도 오셨는데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인용해 주신 시편 말씀 듣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He is eyes on the sparrow. 시편 84편 3절과 4절인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He is eyes on the sparrow를 오늘은 빅마마가 부릅니다.

빅마마 히자 이즈 온 더 스페로우 이어서 송정미의 목소리로 You Needed Me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라나타 선 삼선레이님께서 산책을 신청하셨는데 가을 하늘에 이 파란 하늘 있죠. 그리고 흰 구름 너무 예쁩니다. 걷기에 딱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도현이 불렀고요. 배진이 산책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생각 그 마음이 막 번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자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날씨에 의한 마음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런 날은 왠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좀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오늘을 누리십시오. 은하수 구수록님. 주아랑님도 찬양도 좋고 근무 중에 듣고 계시군요. 어르신과 햇살 가득 샤워합니다. 옆집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아, 주약돌 사랑님은 마늘밭에 계시네요. 예, 은혜로운 시간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1부 끝곡은 위러브 앨범에 있는 오직 주의 은혜만.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죠. 그분은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데니 고키, 또 에반 크래프트가 함께 부른 Be Alright. 표고님의 신청곡으로 2부 첫 곡 열었습니다. 해바라기 거북이님께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딸기바구니님께서 메리 맥도날드의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청하셨어요. 예, 이 곡을 우리 가수 유턴이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고요. 리빈님께서 바닷길 신청하신 곡까지 이어갑니다.

강찬 주님만이 그리고 장윤영 바닷길 그 전에 들으셨고요. 마음의 합한자님 저는 곧 전도하러 나갑니다. 조금 듣다가 갈게요. 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주안의 별빛 은정님도 오셨어요. 보험회사에 다니게 됐어요. 교육 두 달 받고 일요일부터 정식 출근했는데 잘 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주안의 별빛 은정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말의 지혜와 또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길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내가 가야 할 길 주께서 더 잘 아시니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천관웅의 목소리로 이 바람, 이 기도 함께 드리면서 내 길 더 잘 아시니 들려드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유효림이 불렀고요. 내 길도 잘 아시니 천관웅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사랑님께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를 김종찬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네요. 이어지는 곡으로 들을까요?

김종찬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였습니다. 의순이 님께서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1년 전부터 저를 따라서 교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속상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으순이님, 기도가 답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 만나주시리라 믿거든요. 일단 발걸음을 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시기에 발걸음을 움직이신 거라 믿고요. 으순이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가장 맞는 때,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아 라고 남편분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거군요 라고 고백할 날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어요. 김정석, 김구슬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되는 것이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요. 공부와 게임에 사로잡힌 우리 세대들이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게임에 뭐또 AI에 막 이런 기계와 컴퓨터 관련된 얘기들만 주변에서 막 맴도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성경책과 말씀과 또 찬양을 대신 놓기를 바라면서 LFP님이 산이 정원이라는 곳에 가셨대요. 해남에 있는데 바다를 메운 간척지 위에서 이 나무와 야생화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넓은 잔디도 있대요. 그래서 공연, 결혼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와, LFP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가을에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연휴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지라고 고민이 되시면 여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산이정원입니다. 해남이라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갈수 있어. 예,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까요? 에이니 김미라님. 인천 온누리 감리교회 섬기시는데 이번 주일, 그러니까 11일부터 8주간 뉴 라이프 새로운 삶 섬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게스트 성도님들을 50여 분 모시게 되는데, 우리 에이니 김미라님이 헬퍼로 리더를 도우면서 함께 한대요. 8주간 잘이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연님, 허리 통증이 있으십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는데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리 통증 나을 수 있도록, 예, 나아서 주님 섬기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할때 허리 통증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아름다운 예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노아 티네이저 앨범에서 나로부터 시작들이 이 곡은 구름마음님의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들려드렸는데요. 화창한 날 초등학교 운동회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함성 지르고

0: 사랑해 CBS.
1: 같은 옷을 자주 입다 보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 옷을 1, 2년 묵혀둡니다. 입고 있다 1, 2년 후에 다시 꺼내보면 마치 새로 장만한 옷처럼 신선하게 느껴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시 어울리니 말입니다. 오오하시 시즈코의 멋진 당신에게 중1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의 제레미아 랭킨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평소 찬송시를 많이 써 찬송가 작가로 인정받고 있던 랭킨 목사는 자신의 고별 예배를 위한 찬송을 찾다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찬송시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고별 설교를 준비하기로 하고 설교에 합당한 제목을 사전을 뒤적이며 찾았습니다. 그때 랭킨 목사는 사전에 표기된 고별 인사들 가운데 아듀라는 말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인사로 흔하게 아는 굿바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마디의 인사말을 앞에 둔 랭킨 목사에게 설교 내용보다 찬송시가 먼저 영감으로 떠올랐고 그는 순식간에 작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말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찬송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랭킨 목사는 이 찬송시를 당시 뉴저지주 카펜턴스빌 음악교사였던 윌리엄 골드 토머에게 보냈습니다. 토머는 즉시 아름다운 선율을 붙였고 이 찬송은 랭킨 목사 고별 예배 때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불렸습니다. 이후 이 찬송은 미국 전역에 알려져

전 세계 교회에서 고별 찬송으로 애창되고 있습니다. 고별 찬송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워

어떤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니 감사드립니다. 차마 할 수 없었던 말도, 어쩔 수 없어 터져나오는 한숨도, 주님 앞에 서니 모두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며 살게 하소서.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할 첫 곡으로 437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이현주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아가 8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픈 곳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재호의 음성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 보내드리고요. 십자가 그 사랑 명주 홀리보이스 박나면의 솔로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산바다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청해 주셨어요. 내영훈이 은총 입어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박운성님의 신청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16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찬양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샬롬 하고 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공휴일과 또 주말 있었는데요. 그동안 요셉님께서도 이른 새벽 잠이 깨어 찬양 소리를 들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보내주셨고요. 은총님께서는 샬롬샬롬, CBS Joy for You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새벽녘에 깨게 되는데 찬양 방송이 24시간 흘러나오니 종일 들어도 새롭고 은혜롭습니다. 저요, 유익한 방송이라 생각 들어서 정기 후원 신청했답니다. 참 잘했죠? 힘내라, 힘! CBS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CBS 조이 포 유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24시간 찬양 방송으로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님, 날마다 새벽마다 함께할 수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만나는 반가운 모든 님들, 인사, 기도, 찬양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중보기도로 요청하셨어요. 30년 이웃사촌 아들과 동갑인 31살 청년이 갑자기 신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인데 너무나 간절해서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814번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옵시고 목사님과 가족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소망의 바다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어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면

0: 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 있을 선교대회에 저희들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박종호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다윈님께서 아내와 군산 선유도에 다녀왔는데 김제평야의 너른 황금벌판이 장관이었습니다. 널분들의 익은 곡식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천등산님께서도 풍성한 가을거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같은 곡 정해주셨어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널분들의 익은 곡식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아롱별님께서도 가을이 돼 논과 밭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지인께서 밭에 심어놓으신 고구마를 수확하고 왔는데 하루 반나절 허리 굽혀 고구마 캐기 너무 힘이 드셨다고 농부님의 수고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정해주셨는데요. 최은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은 주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다면 아마도 중풍병자는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민원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지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서울시립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김정승의 음성으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0: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작은 자님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밝은 미소님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둘리 영사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들어오셨고요. 옥상 딸기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소서. 사소한 감정에 나 자신을 소진하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해 주셨고요. 9167번께서는 CBS 음악 FM 12시 만납시다 진행을 해온 이수영 씨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숙님, 이제 금요일이면 사랑하는 딸이 배우자를 만나 내 곁을 떠납니다. 살뜰하게 말을 잘 못해 가끔 토닥거리는데 뭐라고 다정한 말을 해줄 수가 없네요. 엄마가 잘 표현을 못하는 이 마음 알겠죠? 서로 존중하고 잘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알죠. 그럼요. 따님은 다 알죠. 그 마음 헤아리면서 따님도 어머님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설레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축하의 마음 담아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마커스 커뮤니티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어서 샬롬 교님 직장으로 가는 첫 발걸음 주가 함께 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보내드릴게요.

초승달이 돋을 때면 남몰래 소원을 빌곤 했죠. 초승달이 점점 자라 환한 보름달로 차오르면 불안하게 요동치는 제 마음도 저 둥근 달처럼 고요하고 잔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보름이 되어도 저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고 산짐승 울음처럼 깜깜한 그음으로 사위어만 갔죠. 그래도 새로 초승달이 돋으면 다시 설렜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 초승달이 보름달로 차오르기 전에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당신에게로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다 말할 순 없어도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황유리님께서 청하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곡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여 어린 사슴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고란초님, 이번 주는 야간 근무하시는 중가 봐요. 격주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니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 들으며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 받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박인수의 음성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청해 주셔서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다 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열치님이 정하신 김현진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맺힌 이슬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닙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워진 풀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인데요. 그러니까 없던 물이 생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이슬처럼 누군가의 수고도 그렇고요. 또 무심히 받았던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런 숨어있는 고마움을 하나씩 발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네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 제주꾼님. 닉네임이 재밌어요.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아, 그러게요. 할로가 내일인데 오늘 방송을 열며 이슬 이야기로 시작을 했네요. 뭔가 연휴가 있다 없다 해서 그런지 제가 요일 감각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시간이 빨리빨리 흘렀으면 좋겠는 건지. 어여쁜 자연님, 찬양 들으면서 두부 새우젓찌개와 또 소시지 볶음 하면서 듣습니다. 어머나, 아침부터 맛있는 걸 많이 하시네요. 지금 여기님 고향집 2층 창가에서 먼 동 트는 하늘을 보며 함께합니다. 조금 후에 알밤 주러 나갑니다. 예, 요새 떨어진 밤 줍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우리 애청자분들의 아침 풍경이 궁금합니다. 이쪽에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가을 아침에 듣는 단조풍의 찬양이 굉장히 힘있고 단단하게 또 한편으로는 그윽하게 귀에 들어오네요. 커피로 따진다면 달디단 설탕 커피는 아닌 것 같고요. 진한 에스프레소 같습니다. 방금 흐른 두 곡은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려, 그리고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였습니다. 7515번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이 문자를 받고 반가웠어요. 찬양 사역하는 크룩스 멤버라고 하셨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원어 찬송을 선곡하는 프로라서 우리말 찬양은 틀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크룩스 찬양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라고 이렇게 직접 참여도 해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마음이 서로서로 통하고 있던 거구나.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힘 있는 찬양 신청하신 분 포미님 스탠드업 포 지저스 십자가 군병들아 청해 주셨는데 우리 CBS 음악 FM의 가족이죠. 가수 이수영님을 위하여 신청하셨네요. 12시에 만납시다. 이수영님의 아드님 쾌차를 위하여 십자가 군병들을 동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이미 기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 FM의 아이고 목이 잠겼네요.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인기 프로그램 DJ 이수영 씨가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잠시 방송을 쉬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싣는 곡으로 이 찬송 함께 하죠.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둘째 이음이가 어릴 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말이었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아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했죠. 하루는 잠들기 전에 아이 옆에 누워서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음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헬라어 크레스튜에타이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친절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선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음이가 형에게 함부로 말할 때면 우리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음아, 친절하게 말해줘. 아이도 머쓱한지

가끔씩 웃곤 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을 말했는지만큼 어떻게 말했는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건네지면 사랑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날 아이에게 배운 사랑의 언어는 단순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더세움교회 정통영 목사님의 사랑의 언어.

0: how great you are.
1: 오늘은 아침 기온이 쌀쌀하게 느껴지네요. 계절의 흐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서 살아요. 빗자리 2500번으로 오셨어요. 최낙기님, 바람이 잠잠하니 어제 이 시간보다는 덜 춥게 느껴져요.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얼른 일어나시고 모두 환절기, 독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좋은 계절, 우리가 일일 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어야 한다. 매일 들어야 할 것 같고 이 곡을 매일 들어도 좋습니다.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진 곡은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내 사랑 꿍이님, 뒤늦게 어플 설치하고 듣고 있어요. 환영해 주세요. 오늘 하루 무탈하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잘 견뎌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사랑 꿍이님께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사연도 좋아요. 무탈하게라는 말 마음에 듭니다. 최고의 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세, 야호를 외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저 조용히 잠잠한 하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일부를 닫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좋은 팝송, 인생의 힘이 되는 친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 곡들이 많다. 어제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린 You've Got a Friend가 친구 1탄이었다면 오늘 노래는 친구 2탄이 되겠어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친구란 그런 거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영원히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친구란 그런 거지. 네, 이 곡 남기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아요. 2부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4: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3: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4: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3: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0: 더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귀한 찬양 들으면서요. 오, 이 기쁨님. 10월 7일 수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습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살아 역사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고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두 곡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계세요? 와, 아비가일님, 여행 가셨나 봐요. 시간이 너무 휘리릭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주도 날씨가 참 좋대요. 신청하신 곳 가운데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은총님 듣고 싶어 하시는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이클 W. 스미스의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였습니다.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늘 62세로 출근하는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토부8899님, 아유, 청춘이시죠? 62세, 아유, 젊으십니다. 출근길 항상 듣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와, 닉네임만으로도 듣기만 해도 힘이 나요. 파워맨이세요. 뒷자리 9585, 히터를 틀게 되고 따뜻한 커피를 찾게 되는 가을이네요. 새벽기도 다녀오며 듣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이끌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아침 인사가 왜 이렇게 덥나요? 이거였는데 어느새 히터 얘기도 나오고 뜨거운 커피 얘기도 나옵니다.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이 계절의 순환이라는 게. 0405번으로도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고 미나님 방송 들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기도는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며 소유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우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73번째 묵상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오 아도나이, 오 주님, 남미 찬송. 이 노래가 가을 노래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흐르는 동안. 예, 우리가 종종 듣는 곡인데 어느 계절에 들어도 좋지만 가을에 딱이구나. 이 노래가 가을 노래였구나. 이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유나단 01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뒷자리 248로 쓰시는 분은 복잡한 일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아래층 욕실의 누수 때문에 우리 집 욕실 공사를 며칠 앞두고 관절염 때문에 집안일도 아파서 겨우 하고 있는데 이 욕실 2-3일 공사가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한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참 감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거고 며칠 앞으로 다가오니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듯해요. 막 생각만으로도 상상만으로도 너무 큰 공사가 될 것 같고 집안이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너무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 아 생각보다 괜찮다 싶을 수도 있어요. 또 전문 시공 업체에 맡기신 걸 테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He hides my soul. 놀라운 구세주. No more and 목소리와 또 이 찬송이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해 드릴 거라 믿습니다.

가슴이 나도 젠틀 세이비어, 인내하신 곳에 주여까지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이 방송을 들으니 힘이 납니다. 손장무님, 입원해 계시는군요. 예, 얼른 퇴원하셔야 될 텐데. 앙빵님, 아침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족님들 평안한 아침 맞이하시기를. 예소랑지기님, 어유 오늘 바쁘신데요. 섬으로 도배 봉사를 가신대요. 봉사단을 만들고 자체 봉사만 했지 군청과 협조해 가기는 처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잘 봉사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군요. 예. 이게 또 군청과 협조해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봉사 떠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시느라 그것도 복잡하고 또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오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하얀 손수건님은 어제 아침 출근 준비하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났지 뭡니까? 서비스 기사님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수리가 가능할지 보일러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만만치 않던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더 춥기 전에 고장난 게 다행이다 생각하려고요. 예, 우선은 마지막 한 줄이 저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파 몰아닥치기 전에 우선은 점검할 수 있으니 다행이고 조금 전에도 욕실 공사 앞두고 걱정하는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하얀 손수건님도 큰 공사가 아니기를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 아니기를 그냥 간단히 점검 차원에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이면 아유 정말 좋겠네요. 10월 7일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뭔가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지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 생기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무탈하게 지나가시기를.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배상진님과 함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0: 하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의 힘 덕분인지 10월 이 가을에는 왠지 사람들의 언행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듯해요. 어쩐지 말 한마디에도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실리는 듯하고요. 행동 하나하나에도 어떤 친절과 배려가 더해지는 모습? 그쵸? 어떠신가요? 가을 하늘처럼 높고 좀 너그럽고 넓은 마음 상태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 강이나 호수 위에서 햇살이 막 부서지듯 반짝이는 모습. 아, 그 반짝반짝 윤슬이라고 그러죠. 예, 너무 예쁘고. 또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을 한창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동심도 막 되살아나는 듯 하고요. 이런 게 바로 계절이 주는 잔잔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선율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그쵸? 그 역할은 또 오늘 아침 찰씨가 맡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냥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임성규 참 아름다워라 들으면서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오늘도 좋은 아침 수요일이 열렸습니다. 우리 코스모스님도 와 하늘이 너무 예쁜 날이라고 남기셨고 7404번님 훈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맞죠. 예, 무조건 100% 아름다운 아침. 예,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화창한 가을 아침이 또 오늘 열렸습니다. 아, 요즘 날씨 뭐 너무 환상적이고 곳곳에 가을 풍경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조금 넉넉해진달까? 추석도 지났지만 예, 약간 착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 풍경들이 다 너무 곱잖아요. 하늘도 곱고 아침 저녁 노을도 곱고 꽃들도 곱고 다 곱고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샬롬 CCM하고 이제 반차 휴가를 내서 헤이리 마을에 갔어요. 헤이리 마을에 가서 같이 이제 아내랑 또 그 뭉치도 데려갔습니다. 반려견 뭉치 데려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가져간 책 가지고 진짜 책도 좀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약간 망중한 예, 멍 때리면서 풍경도 보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즉흥적으로 핸들을 틀어서 임진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집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냥 탁 틀어가지고 임진각의 그 평화누리 공원까지 달린 거죠. 또 아, 예, 너무 좋더라고요. 탁 트인 곳에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고 걷는데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예. 그 중학생들 막 현장 체험학습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오고 구경하고 있고 그런 거 보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예. 아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그 세트장이 막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예 그 다다음 날 정도에 노래자랑 녹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또 색다른 풍경도 보고 되게 좋았습니다. 이 가을 다 지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이 가을 좀 만끽하고 계절이 주는 어떤 위로 이런 걸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희님도 곱고 그쵸? 우리 다 곱지 뭐. 예. 먹을 것도 많고 0005번님 그죠? 먹을 것도 많고 예. 지금이 대하철이라면서요. 저도 지난주 주말에 대하 그 아내가 포장해온 거 딱 먹었는데 왜 저는 머리만 주는 건지 머리가 맛있다며 오빠 이거 버터구이 한 머리야 새우 대가리야 하면서 저한테는 머리만 대가리만 주고 예. 딸한테는 몸통 주고 약간 좀 서럽긴 했으나 예. 어쩔 수 없죠. 먹을 것도 많고 아, 그렇죠.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 아침 풍경 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의 일정, 소소한 삶의 일상들 다 좋습니다. 편하게 사연에 담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정림,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소리엘 김수지 들어보겠니? 들었고요.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이정림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 지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게시판에 지금 새우 대가리 지금 실검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명수님도 사실 머리 부위가 영향이 아주 충분합니다. 하트 남기셨고 현우 이모님은 어머 아내가 훈디를 엄청 사랑하나 봐요. 새우 대가리는 이거 아무나 안 주죠. 새우 대가리에 영향이 많거든요. 사랑과 또 건강을 한 번에 챙긴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라고 약간 저를 놀리시는 거 아니죠? 몸통이 더 맛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또 몸통살을 좋아하거든요. 머리는 조금 저에게 힘들어요. 바싹 구워지지 않은 새우 머리는 대가리는 저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탁 아내가 그걸 포장해 왔을 때 살은 아내 그 딸한테 다 챙겨주고 머리만 탁 모아서 저를 주었을 때 야 이거 나한테 약간 잔반 처리 속칭 그 짬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처음에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아내의 마음을 오해했었나? 근데 새우 솔직히 새우 몸통 살이랑 머리랑 있어요.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뭘 드시겠어요? 통통한 몸통 살 먹지 않나? 둘 다 버터구이래요. 둘 다 버터를 발라서 쪘다고 합니다. 구웠다고 해요. 뭘 드시겠어요? 저는 몸통살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새우는 머리라더니 우리 0953번님도 약간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예. 놀리시는 거 아니라 진짜 머리가 영양분이 있고 좋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한 유니맘님도 새우 대가리 크크크. 네. 약간 이렇게 오니까 약간 저 논리 아내가 나를 잔반 처리 대상으로 딱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똥지혜님 새우 대가리는 10,000원 추가해야 버터로 구워줍니다. 그렇구나. 근데 장미님은 저는 새우 머리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더 맛있지 않나? 네, 모두 몸통 좋아하죠. 라고 남기셨습니다. 1512번님. 그래요. 근데 뭐 영양분이 많다니까 잘 먹었습니다. 에이 현우 이모님 저희 집은 머리 가지고 싸워요. 라고 서로 먹겠다고? 아니면 서로 네가 먹어라? 으로 싸우시는 건지. 서로 먹겠다고죠. 네. 이민자님 새우 머리 좋습니다. 머리파도 한 분 계시고 와 진짜 이터널님은 크크크 다 아내 편이시네. 전 머리 에어프라이어에 더 바싹하게 해서 먹습니다. 근데 적당히 드셔야 해요 라고 남기셨고 사랑하오님도 새우 머리 좋아합니다. 은근 맛있거든요 라고 알 수가 없네. 둘 중 고르라면 난 머리 무장해제님.

또. 예, 그래요. 아, 오늘도 샬롬이 훈디 눈치 챙겨라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대가리를 준 걸로. 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예. 새우 대가리를 사실 생새우는 안 먹잖아요. 생새우 대가리는 안 먹고 버터구이를 한 거는 먹는다. 그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새우 대가리 승. 그래요. 어두육미 새우도 생선 친구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영양은 그럴지 몰라도 누가 대가리를 좋아해요. 몸통 좋아하지. 1512번님. 야, 또 팩폭을 날리셨고.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난 몸통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내의 마음을 오해했었다. 예, 아내는 진심으로 날 챙겨주었다. 예, 훈훈하게 마무리하죠, 우리. 예. 또 집안의 또 평화를 위해서. 그래요. 5458번님 문자 처음 보냅니다. 오늘 친구 딸이 국악 중 입시 시험 보는데요, 그동안 아이가 열심히 노력한 걸 알기에 꼭 좋은 결과로 보답받기를 바랍니다. 최서연 화이팅 외쳐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우리 서연 양이 국악 중학교 입시 시험 그럼 6학년인데 이제 국악 중으로 입학하려고 이제 실기 시험 뭐 이런 걸 보나 보다. 약간 특성화 중학교인가요, 그러면? 국악을 전문적으로 좀, 국악인을 양성하는. 와, 이것도 어떤 그 재능이 있어야 가는 거고, 재능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관심도 있어야 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화이팅! 최서연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네. 닉네임 재룡이님. 아이고, 오늘 오후 발목 골절 수술 받습니다. 지금 입원 중인데요. 아이고, 어쩌다가 또 발목이. 예. 많이 아프셨겠다. 골절되면. 조이포이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데요.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오늘 그 골절 수술 잘 돼서 뼈도 붙고 잘 회복돼서 이전보다 더 튼튼. 예.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롱이님 화이팅. 예, 그래요. 그래요. 아, 지금 뭐 지금 새우 얘기가 지금 그쵸 계속 나오고 있네요. 추억님 새우 얘기 너무 재밌네요. 우리 집은 새우 머리 넣고 라면 끓여 먹 너무 맛있죠. 이런 거는 사실 국물 때는 또 새우 뭐 꽃게 와 이런 거 없어서 못 넣지 않나요? 새우를 탁 넣고 하면은 깊은 그 해물맛. 새우탕 되는 거죠, 새우탕. 아, 저 새우탕 좋아하거든요. 큰 사발 쪽으로. 좋아합니다. 아. 머리도 먹는 거였어요. 크크크, 리치엄마님. 그러니까, 버터구이를 하면 먹을 수가 있답니다. 예. 저는 먹었고요. 먹었습니다. 버터를 바르고 구우면 10,000원 추가래요. 예. 모나리자님 오늘 출근하다가 팔목 부상으로 전문 병원 가는 길에 아 방송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 했는데 갓길에 세우면서 지금 엄청 웃었습니다 라고 남기셨네. 아이고 어쩌다 또 팔목을 다치셨어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치면 이 너무 좋은 이 가을도 오롯이 못 누리잖아요. 좋은 씨앗에 이 곡 듣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진보라 베스트 프렌드였고요. 박지은 그룹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남궁성옥 레마의 사랑의 답함, 좋은 씨앗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시작하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봄봄님 와주셨고, 우리 모카 밀키맘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밀키맘님. 선유님, 쌀쌀해진 만큼 와 며칠 전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겉옷 입은 사람들이 일단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소매 티, 또 조끼 패딩까지 여러 계절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참 지금 같은

네, 원감님께 지각 복무 부탁 전화드리고 유치원 출근하는 길입니다. 흐흐 하시면서 일단은 눈을 딱 떴는데 느낌이 그 쎄하잖아요. 알람이 안 울렸는데 내가 눈이 떠졌어. 근데 약간 환해. 그때 그 어떤 서늘한 기분이란. 그때 심정은 진짜 그때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않나요? 평소에 한 30분 걸릴 아침 준비를 한 10분으로 줄인다든지, 약간 그런 초인적인 힘이 그 순간에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살다 보면 아무리 뭐 단단히 신경을 쓰고 재차, 삼차 확인을 해도 꼭그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 너무 많이 혼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감님께. 예, 근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뭐, 이해해 주시겠죠?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지금 가시는 길이시겠죠? 다행히 사연의 끝자락에 흐흐라고 해주셔서, 약간 마음이 놓여요, 제가. 예. 그, 우리 레인보우 앱에 알람 기능도 있는 거 아시죠?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딱그 시간 되면 딱 켜져요. 8시는 오늘 지각이었으니, 7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때부터 쭉 들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샬시까지 착 이어서. 알람을 7시에 맞추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르는 이곡 함께 들을게요.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